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동산 서유지입니다. 아름다운 동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좀 있으면 부부의 날도 있고요. 거리에는 꽃이 가득하고요. 가정의 따뜻함을 말하는 문구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달에 더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픈 사람, 부모라는 단어 앞에서 눈물 나는 사람, 자녀를 생각하면 깊은 탄식과 기도가 나오는 사람, 가족과 함께 있지만 혼자인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는 가정이 최고다, 가족밖에 없다, 가족을 사랑해라, 가정의 달이니 얼마나 좋냐, 자녀 많이 낳아라, 부모님 잘 섬겨라, 부모님 계시니 좋지, 상처주는 말인 줄도 모르고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잘못된 건 아니고요. 또 상처 입은 우리가 잘못된 것.

것도 아니지요. 오늘은 내 가정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곁의 가정, 교회 안에 울고 있는 가정, 이웃의 외로움을 함께 기억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그곳에 따뜻한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은 외로운 자를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족이 꼭 혈연관계로 맺어진 것만을 말하지는 않겠지요.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가족 같은 교회, 목장, 구역, 친구, 가족 같은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잠언 30장 11절 17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부분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킬 텐데요. 오늘은 조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에선 이렇게 부모를 멸시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며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신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며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5월 12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국립합창단의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어 들으신 곡은 나의 사랑하는 책, 소프라노 신델라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부모님 통해 행복한 가정 앨범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장신대학교 김성준 교수의 10대에게 건네는 8가지 성장 멘토링, 청소년부 도넛 클럽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합창곡으로 세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사랑이 담긴 곡들인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요. 서울 챔버싱어즈의 어버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어서 안산 시립합창단의 눈물 어린 그 사랑.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어버이 사랑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감미로운 합창곡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요, 3582님의 신청곡 축복송 소마트리오 앨범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무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된 어버이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시 서구 화정 사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담임 목사님이신 김요한 목사님이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성령님의 임재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예배로 회복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예배하며 예배자의 삶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유치에서 청소년 예배까지 모든 다음 세대 예배와 중국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배 중 진행되는 유아 세례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예배자의 논리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월 첫째 주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일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위에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임재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어떤 것으로도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예배자에 서며 예배자의 삶을 통해 가족이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라 여주시옵소서. 예배 하나님 예배 중에 유아 세례식이 진행

우리 예식을 통하여서 부모의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가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인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과 귀와 삶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며 우리 가정의 가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요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선포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으로 꿀을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의 힘과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모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복을 누리면서도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로 가족을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이웃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들으시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의탁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에게 가장 작은 교회 가정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 복음 안에서 좋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 자신이 복음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어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주일을 맞아 월광 어린이 놀이동산을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안전하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연약하기에 넘어지고 속상했던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 주일을 맞아 기도합니다.

왕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흔들리고 불안한 미래 가운데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보여지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를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과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뤄가는 충만한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공동체의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선배님들의 동역과 섬김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표현하기 원합니다.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하는 월광의 다음 세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님들이 닦아놓으신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전쟁 가운데 소망을 잃어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전쟁이 속히 멈추길 원합니다. 세계 열방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귀한 섬김을 모두 기억하고 축복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김요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목사님 입술에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잘 전달하시도록 도와주세요. 듣는 우리에게는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와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과 이후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제의 성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1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1쪽에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의 힘찬 선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읽어주셨나. 그리고 또 반대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읽어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부터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고 가족들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풍성히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첫 번째 주일을 다음 세대의 주일로 지키는데 이 다음 세대 주일을 지키면서 말씀을 대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다소 이중적인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소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금이야 오기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예수님 시대에 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아닌 사람은 사람으로 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상 남자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어린이들과 여인들은 소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은 지금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 자녀는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축복 가운데 사랑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존경하는 이나 랍비에게 아이를 데려가서 이처럼 안수받고 축복받는 것 그것을 당연시하고 또 그

그것을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본문에서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축복과 안수를 받는 것,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부모들이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 아이가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으면 우리 아이가 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악한 영적 세력으로부터 그들이 보호함을 받고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 가운데 데리고 왔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실 것을 부모들이 기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현 안에 그런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환한 미소로 맞아주실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안아주실 거야, 기도해 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제자들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13절 하반에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 꾸짖었다는 것은 강한 어조로 질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질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이처럼 질타하고 면박을 주고 꾸짖었을까?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바쁘시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할애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실 일도 많은데 이 아이들까지 어떻게 다 그렇게 챙겨주겠는가? 예수님의 가치의 질서, 예수님의 그 어떠한 사랑의 질서 가운데 이 아이들은 후순위에 있다, 별로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제자들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안다고 확신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 예수님 눈빛만 봐도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지금 행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을,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문지기 역할을 해야겠다, 즉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통제하고 누구를 예수님께 먼저 다가가도록 허락해야 되는지 그 결정을 자신들이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생각 내가 잘하니까, 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실 거라는 것을 제자들은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지나친 확신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누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안다는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이렇게 생각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선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어린 하나, 아이 하나라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렇게 배척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환영하고 환대하심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듣고서 잊어버려요. 듣고서 마음에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잘못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 이런 판단을, 이런 생각을,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과 어떤 결단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처럼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래요.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듣기는 했지만 지나쳐버리고, 그러면서도 내 안에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인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9장 42절에도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 바꿔서 작은 자라고 말하는 이 작은 자라는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작은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죠.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작은 자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도 결코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그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가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잊어버렸어요. 듣고 지나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또한 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노하시다는 것은 단순히 화내고 싫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식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얼마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막아서고 누군가를 꾸짖고 작은 자를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용납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허락해라 이런 뜻의 촉구입니다. 금하지 말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금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생각이, 제자들의 지금 판단과 행동이 예수님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너희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릇된 확신 가운데 나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판단과 행동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며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 내 확신이 정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기준과 부합하는지 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내 뜻,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 말씀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 아이들과 너희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애들한테 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들한테 좀 배워라.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때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한테 좀 배워라. 아이들한테. 자 그렇다면 아이들한테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의존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의존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할 수 없다는 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도움을 청합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 도와줘요. 늘 언제나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철저한 의존성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덜 의존하죠. 오늘 2부 예배에 이제 조금 있다가 유아세를 베푸는데 언젠가 그랬어요. 유아세를 베풀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24개월까지 했는데 지금 6세까지 유아세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커서 이제 유아세를 받게 되죠. 이게 좀 컸다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딱 세를 베풀렸는데 싫다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예요. 아, 너무 난감해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컸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어릴 때는 그러지 않잖아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걸 잘 못해요. 이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철저한 의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다 컸다고 생각합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몸은 컸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연약함이 있어요. 잘 몰라요. 능력도 부족해요. 알 수가 없어요. 판단을 내리기에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도움을 구해야죠. 그런데 막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아니야, 나 알아. 나도 알 만큼 안다니까 하면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이한테 좀 배워라.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배워야 될 것은 그러한 의존성과 아울러서 잘 믿는 순수함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애들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잘 믿잖아요. 저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한테 자꾸 믿지 말고 의심하라고 교육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믿지 말고 의심해라. 의심해야 안전하다. 이런 시대가 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애들의 그 순전한 믿음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아빠가 말을 해도 믿어요. 엄마가 말을 해도 믿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을 해도 믿어요. 동네 어른이 말을 해도 믿어요. 그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그 순전한 믿음을 너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순종적인 태도를 아이들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적인 태도. 애들이 어릴 때는 정말 순종적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크면 이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보겠다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내려보고, 아마 엄마 아빠도 잘 모르는 거 있으니까 요즘 같으면 그냥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점점 어른 같아지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과 의존성과 그 겸손함과 그런 좋은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우리도 간직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아주셨어요. 근데 10명, 20명 이렇게 안아줄 수 없잖아요. 하나이, 하나이, 한 명, 한 명을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그들 위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마음. 그 누구도 소외하거나 그 누구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환영하고 환대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랑의 품으로 꼭 안아주시고 우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아직 부족해요. 제가 아직 연약해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제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소망 가지고 늘 주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꼭 안아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다 컸다고 착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 안에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지를 제가 그냥 지나쳐버리고 마치 다 커버린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품으로 저를 안아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저의 마음껏 내는 연약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거친 풍랑이 잔잔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힘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 의지하는 의존성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주일에 어린아이 같은 저희를 주님 환대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인정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고 주의 축복과 주의 안수를 받아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적 세력의 유혹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귀한 선물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의 심령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이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세상에서 때로는 작은 자로 소외되고 멸시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께로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며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심령 가정 일터 기도의 제목 주께서 잘 아시오니 도우시는 주의 손길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나의 연약함을 깊이 들여다보며 어린아이처럼 부족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고자 주께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의 축복의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오늘도 예수사랑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사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광주 월광교회는 김요한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고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5-0400 375국에 400번 광주 월광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아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우신 질서와 사랑의 원리죠.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존중과 사랑으로 대해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가운데 이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부모님께 더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와 함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더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는 이 시간 되길 원하면서요. 오늘의 첫 찬양은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하은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찬송가 577장 나으시고 길러주시니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성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또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죠. 항상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의 부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한 아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 모든 꽃봉오리 벌어질 때 나의 마음속에도 사랑의 꽃이 피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 모든 새 노래할 때 나의 불타는 마음을 사랑하는 이에게 고백했다. 하인리히 하이네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라는 시입니다. 아름다운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마음에도 사랑의 꽃이 피고 그 사랑을 새처럼 노래하며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마음껏 표현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아름답게 꽃피고 새처럼 아름답게 노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주가 주신 노래, 소프라노 허미경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 오직 주님을 만나야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임재청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아멘. 이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정, 바리톤 허종래 찬양이었습니다. 잠시 지난 것 같은데 훌쩍 흘러간 우리의 인생길. 가슴 아픈 날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남은 인생길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만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자리마다 세상과는 다른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고요. 그 순종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안이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그 사랑을 비춰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부모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과 웃어르신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말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가페와 같은 사랑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을 스톨게라고 하는데 이 사랑도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 법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사랑의 근원이 아니라 사랑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초월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 주님의 사랑을 부모님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님은 어떤 위치와 역할을 갖는지, 또 어떤 영향력과 우리를 향한 책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비 어미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읽습니다. 진정한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의 마음을 읽고 백성들의 아픔을 깨달아 알고 백성을 사랑하는 나라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들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교회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을 느끼고 사랑하며 자녀들의 필요를 항상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양육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그 부모는 분명 성공한 부모인 것입니다. 그 부모 아래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든든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두렵지 않고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이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아무리 많이 물려주고 좋은 집 좋은 차를 물려줘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진정한 부모님 아래서 성장하며 부모님께 순종하게 될 때 그 자녀는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풍요로운 삶을 세워갈 것입니다. 둘째,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효를 행하는 것은 축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덕목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효는 하모니입니다. 효는 삼중의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하모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하모니, 사람과 자연 환경과의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이 다 치러졌을 때 주님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로서 지불 완료되었음이라고 문서에 도장을 찍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모든 질병의 저주의 권세가 끊어졌다는 이 확인서, 증명서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에게 영원 생명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그런 확인증, 영수증과 같은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효자였던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복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과 웃어른과 스승을 향한 우리의 선행과 효행이 막힌 관계의 벽을 뚫고 축복을 가져오며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효는 공자보다 천년이나 앞서 모세가 받은 율법의 두 돌판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분명히 효, 즉 부모 공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의 권한과 위치가 있는 반면 또한 책임과 의무도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가르쳐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방임은 안 됩니다. 스스로 잘 알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금세 자신이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잘 알아서 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학원이나 학교 교육에 방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나 학원 교육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소는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집에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말씀을 통한 일관성 있는 지도여야 합니다.

0: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판단력을 기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의 원칙을 가지되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한 양육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임을 깨닫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인간의 욕심으로 내가 즉 부모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자녀들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짐을 지우는 교육과 양육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영혼육이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권한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책임과 의무도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의 위치가 바로 부모의 위치입니다. 또한 책무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을 가장 의미 있는 일로 여기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어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부모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삶 가운데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할렐루야.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 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1790번 순복음 영락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가장 설레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 선물을 고를 때보다도 그 선물을 건네기 직전 상대방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서두르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70여 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신음하던 이 땅과 굳게 닫힌 장막 너머의 영혼들에게 전달된 아주 특별한 성탄 선물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포장지도 성대한 잔치도 없었지만 오직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하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했던 그 역사적인 순간. 오늘은 극동방송의 첫 심장박동이 시작됐던 1956년 12월 23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한국 복음주의 방송국, 즉 극동방송의 개국은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1956년 12월 23일 주일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둘러 개국을 하게 된 것은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폐허 속에 신음하던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성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 설립자인 톰 왓슨 씨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의 주민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 정말 서둘렀습니다. 만일 그때 방송을 시작하지 못하면 1년 뒤에나 그 소식을 알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일했습니다. 첫 방송을 할 때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로마서를 읽고서는 피곤을 이기지 못해 사택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잠을 잤습니다. 감사 예배나 송출식, 축하 음악회와 같은 어떤 성대한 행사 없이 조촐히 이루어진 첫 방송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께서 조용히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것 같은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생명 전파를 위한 심장박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첫 방송의 내용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로마서를 읽어줬습니다. 엔지니어였던 김인득 씨의 첫 방송에 대한

회고입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윈첼 씨가 콘솔 앞에 앉고 제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왓슨 씨가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첫 방송을 했습니다. 아마 바이블 리딩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방송을 시작한다는 특별한 예배나 의식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선교사들끼리 스튜디오에서 예배드리곤 했는데 그날 선교사 한두 분이 더 왔는지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현수막 같은 것도 걸지 않았습니다. 첫 방송에 콘솔을 잡았던 윈첼 선교사는 그때 너무 흥분해서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조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지쳐 있어서 빨리 방송을 끝내고 쉬고 싶었습니다. 라고 수례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역사적인 개국이었는데 콜사인을 비롯해 개국에 관한 어떤 방송 내용도 남아있지 않은 점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1973년 6월 30일에 개국한 현 제주극동방송, 즉 아세아방송의 행사와 개국 멘트 자료는 지금도 남아있어 그때의 감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으며 역사관 자료와 홍보 스팟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 인천 앞바다에서 쏘아올린 복음의 첫 전파는 그렇게 중국을 향해, 소련을 향해, 그리고 공산 정권의 암흑 속에 있는 북한을 향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개국 행사도 축하의 꽃다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곤에 지쳐 방송을 마치자마자 쓰러져 잠들었던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이 생명의 전파가 끊기지 않고 흐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전하지 않으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던 그 절박함이 암흑 속에 북한을 비롯한 북방 지역을 깨우는 시작이 됐습니다. 기록된 음성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날 인천 앞바다를 타고 퍼져나갔던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심장박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끼신 감동이나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그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셨죠.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습니다. 10년 가득 부모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비롯되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자녀죠. 동시에 육의 어머니 아버지의 귀한 혈육입니다. 이 관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극진히 섬겨서 주님이 약속대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시나요? 열심 말고, 세월 아껴 사는 거 말고, 거짓과 탐욕으로 아웅다웅 다투며 사는 인생 말입니다. 사람은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죠. 인생 짧습니다. 한번 죽은 후에는 삶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며 선한 사업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룩스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설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시간에 주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또 사연이에요. 어떤 사연이 함께 나눠질까 궁금하고 설레지 않으세요? 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9507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충만 복음성가 들려주세요. 아, 이 짧은 사연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한참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살면서 충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실 사회 일반 사회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충만이. 우리는 이 충만이란 말이 너무나 크고 은혜롭고 깊이 다가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요, 이 충만으로 행하는 것이 승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위로받고 충만해진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아주 작은 교회에서, 작은 개척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섬길 때 2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그 집은 이제 이 친구가 큰딸이었고요. 밑으로 동생 있고 늦둥이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참 저 나이에 미국에 가면 언어도 그렇고 너무 힘들 텐데 그런 걱정 많았거든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메시지 한 토막을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왜 충만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어렸을 때 강도사님께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서 성경 공부도 해주시고 큐티도 가르쳐주시고

은혜와 교회 식구들과 함께 개척교회 수련회 갔던 일들, 같이 찬양하고 크리스마스에 연극했던 것, 성도님들 댁을 방문하며 크리스마스 전날 밤 캐롤 부르던 기억까지 모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도사님 말씀처럼 미국 생활이 많이 힘들었지만 강도사님을 통해 시작된 이 신앙과 믿음 덕분에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연락이 닿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하루빨리 직접 뵙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주의 일에 헌신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텐데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20여 년간 이 친구 소식 몰랐거든요. 수소문해서 방송국에도 연락하고 여기저기 홈페이지도 검색하고 해서 저의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준 거예요. 이 친구 고등학교 2학년 갔는데요. 아, 세상에. 약대 공부해서 약사로 일하다가 지금 의사 남편 만나서 또 남편이 병원 개원해서 매니저로 함께 지금 하고 있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보람? 결코 그거와는 전혀 다른 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히 밀려왔거든요. 이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메시지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고 함께 받을 메시지다 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9507님 신청곡 충만이었는데 그 충만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가운데 이 사연까지 이렇게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선의 찬양으로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5226님 사연이에요. 눈부신 햇살과 화사한꽃, 푸르른 초목들로 뒤덮인 아름다운 주님의 자연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던 한 주간. 좋은 친구 심지은구 목사님은 어떤 날을 만드셨나요? 향기로운 커피 마시며 저의 반가운 인사를 주님 사랑의 향기로 전하고 싶습니다. 이야,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사연 글이었어요. 와.

여기에 그 어떤 말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눈부신 햇살과 화사한 꽃, 푸르른 초목들로 뒤덮인 아름다운 주님의 자연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던 한 주간. 좋은 친구 심준구 목사님은 어떠한 날을 만드셨나요? 향기로운 커피 마시며 저희의 반가운 인사를 주님 사랑의 향기로 전하고 싶습니다. 네, 향기로움이 마음 가득히 느껴졌어요. 좋은 사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이런 사연들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중증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집사님 내외가 있습니다. 늘 긴장의 연속이죠.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듯이 바짝 붙어서 수발을 드는데요. 가끔씩 어머니 내가 누구야? 고 묻는답니다. 병은 더 악화됐지만요. 요즘은 이런 대답을 주신다고요. 우리 아기 주님 아들. 육신은 비록 시들어가지만 심령 깊이 아로새긴 생명의 복음은 목숨처럼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얼굴 아닐까요? 아이자야 61 앨범 중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같이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버이주일만 되면 꼭 준비하는 것들이 있죠. 삐뚤빼뚤 쓴 편지 또는 색종이 카네이션, 때로는 뭐 간단한 율동이나 공연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사실 완벽하진 않지만 그 서툰 마음 하나에 부모님들은 울컥하곤 하죠. 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짧은 한마디에 한 주의 피곤함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겠죠? 넘어지고 실수해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어버이주일로 지킬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좋은 씨앗의 선하신 묵자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 부모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된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고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도 많아지고 또 잠은 부족하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또 사랑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차려주는 일, 또 깨끗한 옷을 입히기 위해서 매일같이 또 빨래를 하는 일, 그러다 또 아프기라도 하면 밤늦게 열 재고 또 약 먹이고 잠을 못 이루시잖아요.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엄청난 그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 텐데 이번에는 그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좀 많이 부르는 찬송가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어머니의 넓은 사랑, CTS 찬송가 앨범 중에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 6집 앨범 중에 은혜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시편 103편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뭔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동시에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오늘 깊이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에 이어서 안산 시립합창단의 사랑은 영원하네, 그리고 송경민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 히스가든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시간이 부쩍 좀 많아지셨죠? 이렇게 가정의 달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가족들이 모이고 오랜만에 안부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도 좋은데, 평소에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의 가정의 소중함, 감사함을 좀 느끼고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가족끼리도 뭐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같은 집에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사실 좀 거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또 긴 대화가 아니더라도 짧은 한마디가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수고했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한마디가 우리의 가정을 더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의 지친 마음도 다시 일으킵니다. 자, 그런 사랑의 대화를 평소에 좀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자, 다음 찬양 이어드립니다. 손재석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또 소리엘 앨범 중에서 내 진정 사모하는 조수아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방금 들으신 곡은 3일 POP 앨범 중에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였습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찬미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한 주 보내세요.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속에는 영이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그분과 소통하도록 설계하셨지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이며 찬양은 예배의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노래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노래해야 진정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닌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감정을 주셨으니 그 감정은 언제나 진짜여야겠지요. 성경을 보면 무릎을 꿇고 춤을 추고 기쁘게 외치며 증언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손을 드는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찬양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성격과 개성에 따라 그분을 향한 사랑을 최대한 표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며 주님 향한 사랑을 최대한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만유의 주제 조찬미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아이노스 합창단이 부릅니다. 주를 찬양하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여호와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시편 5편 12절 말씀. 아버지가 자녀들과 공원에서 노는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신다. 또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들을 알고 계시며 그 가치를 인정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 그분과만 함께 있는 기간 말이다. 주님은 조용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는다. 이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쏟아부으신 그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분 앞에 나아가 조용히 앉아 있거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책망하지 않으시며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도 있다. 그분의 말씀에 담긴 진리들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그것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찾아오셔서 속삭이실 것이다. 널 사랑해. 너는 내게 속해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아무도 너를 내게서 빼앗지 못할 거야. 너는 애써서 내 사랑을 구할 필요가 없어.

오늘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며 그분께 마음을 열라. 여호와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시편 5편 12절 말씀.

신용욱님의 음성으로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영광 주 안에 있네.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킹스웨이 뮤직의 I Love You Lord,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영어 찬송, 주님 찾아오셨네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극동방송 윤하곤 코렐의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며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곧 예배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에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남광주노회 장로회 연합회 2026 전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로에 위치한 송정소망교회입니다. 강사는 신길교회 유충구 장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5106-9165번, 010-5106-916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예수 아카데미가 구약신학자 왕대일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니엘과 묵시문학의 세계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국에 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에서는 제18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첨단신용 빛고을 근린공원입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는 쌍날개 진동비행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가져가는 프로그램과 직접 참여하는 게임, 선물 추첨 시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51국에 5437번, 062-251-5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곡중앙교회에서는 말씀에서 복음으로를 주제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6일 오후 5시 4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일곡중앙교회입니다. 티켓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티켓 링크는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일곡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피아워십 초청집회 광고 영상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입장은 5시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1441번, 062-572-14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 9차 연합대성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까지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위치한 남경산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010-8479-2006번, 010-8479-20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오후 이 시간은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올해 설 특집 방송을 통해 한 어린이가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북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단원 최서희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1: 할머니, 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인 거 아시죠? 지금 방송 출연했어요.
2: 와야.
1: 할머니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소중한 할머니예요. 제가 할머니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2: 당연히 알지. 우리 서희가 그냥 할머니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
1: 그래서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저랑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네. 저기에서 다음에는 같이 가자.
1: 네, 할머니 사랑해.
2: 할머니 눈물 나오려고네.
1: 사랑해 하나님.
2: 사랑하는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북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최서희 어린이였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 말라기 4장 6절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은 단지 육신의 부성을 넘어 믿음의 선대 영적 권위자들을 의미하고 자녀들의 마음은 다음 세대 후손들 믿음을 이어가야 할 젊은 세대를 뜻합니다. 또한 돌이키다는 회개를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서 단순한 아버지와 자녀의 감정의 전환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는 실존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를 구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부모와 자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진짜 돌이킴을 배우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부가 다시 손을 잡고 자녀는 부모의 눈물을 이해하며 복음의 언어가 다시 살아나는 온 가정이 예수님께 돌이키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우리는 지혜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복한 주일. 오늘은 특별한 이름이 있는 주일이지요.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는 5월 둘째 주를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있답니다. 우리는 지혜 어린이 친구들은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잘 전했지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부모님이 베풀어주신 사랑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하는 특별한 주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주 예수 사랑 기쁨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주 예수 사랑 기쁨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요즘 하얀 솜털 같기도 하고 눈송이처럼 보이는 것이 많이 눈에 띄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꽃가루예요.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솜털 같은 꽃가루뿐만 아니라 미끄럼틀이나 놀이기구에 노랗게 가루가 내려앉아 있는 것을 본 적 있을 텐데요. 그것도 송악가루라고 불리는 소나무의 꽃가루랍니다. 봄이 되면 이 꽃가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어요.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재채기를 하거나

콧물이 계속 흘러서 고생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봄이 되면 왜 이렇게 꽃가루가 날리는 것일까요? 바로 꽃들이 자손이 될 씨앗들을 멀리 퍼뜨리는 현상이에요. 꽃가루는 바람에 잘 날리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뿌리를 내리고 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가 자연스럽게 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방법이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전도사님은 요즘 꽃가루를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예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표현한다면 꽃가루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사랑이 꽃가루처럼 날아가서 상대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전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겠지요? 우와,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이 여러분을 통해 서로 서로에게 날아가 예쁜 사랑의 꽃을 피우고 멋진 나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서로 서로의 마음이 예쁜 정원처럼 정말 아름답겠지요? 가정의 달 5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꽃가루처럼 서로에게 전하고 날리는 행복한 마음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사랑의 교회 켄송 키즈의 꽃들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한 주를 보냈지요? 우리 믿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첸트로 불러볼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세요.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성구를 잘 들어보세요.

아멘. 이번 주 함께 암송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공경한다는 말은 존경하고 높여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공경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힘든 부모님을 위해 집안일을 돕는 것. 부모님께 예의 바른 태도로 대하는 것.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마음을 다해 내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구를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악보를 보내줄게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랍니다. 전도사님은 우리는 주의 어린 친구들 모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복으로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겠어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구를 불러보기로 해요.

주십시오.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텐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 군인들로 인해 유대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코리의 시계가게는 유대인을 안전하게 숨기는 것을 돕는 사람들의 비밀 장소가 되었었지요. 그 후 코리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코리텐붐의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여러분, 식사가 준비됐어요. 모두 모이세요. 베시 언니가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했어요. 식탁 위에는 9명을 위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여러 곳에서 왔어요. 코리는 가게에서 왔고 아버지는 작업장에서,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비밀리에 그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숨어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6명 중 3명은 남자 청소년이었어요. 그들은 비밀 경찰에 의해 독일로 끌려가 전쟁 공장에서 일하는 일을 피하려고 이곳에 숨어 있었어요. 나머지 3명은 시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계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요,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마리아, 데아라는 두 명의 부인과 오시라는 젊은 남자였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9명의 사람은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0: 식사 중 오씨의 재미있는 농담 때문에 한 번씩 웃음을 터뜨리곤 했어요.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물건을 모두 움켜쥐고는 위층에는 코리아방으로 달려갔어요. 코리아방 벽에는 몰래 만들어놓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들은 기어서 그 공간으로 들어간 후에 비밀의 방으로 옮겨갔어요. 그 작은 방은 넓이가 1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쥐죽은 듯 앉아있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몇 분 지난 후에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오실래요? 다행히도 그건 코리의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조금 전 들린 사이렌 소리는 게슈타포라고 불리는 비밀경찰의 습격이 아니었어요. 연습이었을 뿐이에요. 코리는 마리아가 비밀통로를 통해 나오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오씨는 벌써 다시 농담하기 시작했어요.
1: 난 비밀방에서 꽤 오랫동안 크림 케이크를 먹어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0: 대안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진짜 습격이 결코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그들은 진짜 습격 때문에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게슈타포가 그 집을 습격하면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몸을 숨겨야 했어요. 그 집에는 나이 많은 남자 코리 아버지와 결혼하지 않은 두 딸만 사는 것처럼 보여야 했어요. 이런 훈련이 별로 재미가 없고 모두가 즐기고 있는 시간에 자주 이루어졌기 때문에 패시는 훈련이 끝날 때마다 그들에게 크림 케이크를 만들어주고는 했어요. 코리는 손에 초시계를 들고는 유쾌하게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기록을 깼어요. 지난번보다 10초가 빨라졌어요. 그들은 숨을 가쁘게 쉬고 약간씩 떨었지만 계속 식사했어요. 식사 후에 아버지는 성경을 펼쳐들었어요.
2: 오늘 우리는 시편 91편을 읽겠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0: 아멘. 코리는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비밀 장소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리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숨어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전하게 숨어있을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 코리의 가족과 그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비밀 있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일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암송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한 주간을 보내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에서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m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You know what? This is one of my favorite Bible verse. Psalm 46:1. God is our refuge.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And strength. 힘이시니. A helper who is always found in time of trouble. Right?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You know, I actually like the both versions.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그리고 또 다른 버전에서는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helper who is always found in times of trouble. Amen. You know, there are days when we feel tired, worried, or unsure about what will happen next. We don't like it, right? But today, God reminds us that we do not have to carry everything alone. 네, 때로 지치고, 걱정되고, 또 낙심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막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편 46편 1절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He is our refuge.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And He is our strength.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Amen. He is our refuge and He is our strength. And He is always near, especially in difficult times. 특히 어려운 순간에 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그 사실 잊지 말자고요. No matter what you may be facing today, may you find comfort in knowing that God is with you.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든지 it doesn't matter. 상관이 없습니다. Because God is with us, right? Amen.

0: Sue Dodge and Ben Spear.
1: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네, 우리의 큰 도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There are times in life when problems come suddenly, right? 우리 삶에는 문제가 갑자기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죠. But God never asks us to carry every burden by ourselves.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고민들, 낙심함도, 질병도 다 그 짐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So he invites us to come to

him with our fears, worries, and pain.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도 걱정도 아픔도 다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When a storm comes, people look for shelter. 폭풍이 오면 사람들은 피할 곳을 찾습니다. They look for a safe place to rest until the storm passes, right? 사람들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쉴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That is exactly who God is for us.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He is our shelter in the storm.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He is our strength when we feel weak.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In everything around us feel uncertain, God remains faithful. That is very important.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 잊지 말자고요. Amen.

Amen. Pass me not, O gentle Savior,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를 절대로 잊지 말아주세요. I love that hymn.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시편 46편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Psalm 46 verse 1.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Amen. The storms of life may come and there may be moments when we

afraid, but God is always near us. 우리의 삶에 폭풍은 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또 낙심하고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거요. He sees your tears.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요. He knows your worries. 우리의 걱정을 아시고요. And he cares deeply about every part of our lives.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은 깊이 깊이 돌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절대로 잊지 말자고요. So this week, whenever you feel overwhelmed, remember these words from Psalm 46:1.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신다는 그 사실. Amen. And let's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잊지 말자고요. He's a good God, everyone. Have a blessed week. He loves you and I love you too. 진이 유였습니다. Bye, everyone.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삶의 도전과 시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은 찬양하는 자들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걸음 위에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 교회 백주석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정렬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며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가정의 자녀들 계시죠? 손자들도 있고요. 저 어제 우리 손자들이 모처럼 강주에 내려와서 함평에 있는 나비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여섯째 이 빛나 샤이니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 모습이 천국에서 천사가 춤을 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이 자식을 키울 때는 그 잘 몰랐는데 이 손자를 키워보니까 이 아이가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동안에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었겠지만 지식 있는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힘 있는 자나 돈 많은 자나 이런 사람들을 모델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어린 아이들을 모델로 선언하셨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어린 아이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하나의 부속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도대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셨길래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야 했을까? 여러분 본문 3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란 반드시란 말이에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기준이라는 거죠. 이 아이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풀어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태도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요, 나를 낳아준 부모, 아빠, 엄마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부모가 결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모든 말씀 앞에 너는 올인할 수 있느냐. 아이들처럼 아이들은 스스로 뭔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결정합니다. 부모가 손잡고 이끌어갑니다.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만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자기 의지가 생기면서 자기 견해가 생기면서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죠. 물론 어른 될 때까지 다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마음의 자세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 정말 나를 인도해주고 지도해주는 영적 권위자, 또 더 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그렇게 정렬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너의 의견 말고 너의 생각 말고 네가 판단하는 어떤 이론이나 지식 말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다. 너를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나 여호와다. 네가 내게 있어서 네가 어떤 자인지를 나에게 증명하라. 그것이 네가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에게 의지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 주장이나 자기의 자기 판단이 모든 것이 어긋난 상태, 이것이 오늘의 세대입니다. 이 돌이켜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돌이켜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이켜라. 이건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걸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정렬이 깨졌어요. 깨어진 결과가 신라곤이요, 사망이요, 심판이요, 재앙이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다시 본래 위치로 리턴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리셋되는 거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정렬된 관계로 다시 리셋되는 게 구원이에요. 원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모든 기대, 내 모든 판단과 내 이성과 내 논리가 그분 앞에 정렬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있는지요? 어린아이는 부르는 바대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맞나? 이게 내게 손해가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계산하지 말고 순복했으면 좋겠다. 순종하라. 우리의 모든 삶에 균열이 가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그것이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핸들링하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혼돈 그 자체가 돼요. 무질서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요즘 민주주의를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민주주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다수결 아닙니까? 근데 이 다수결주의가 다 맞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렬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고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만 또 못한 그런 저주로 전락한다면 바로 그 교회가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회이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먼저 따르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이 정렬이 살아있다면 세상은 이런

그렇게 혼돈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돌이켜 방향을 바꾸라. 네 주장, 네 의의, 네 생각,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정렬시키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 인간이 중심되어는 이 모든 삶의 패턴을 깨라.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렬하라. 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정렬하듯이 순종을 미루지 말아야 돼요. 아이가 위험한 곳에 가요. 부모가 부릅니다. 영약, 신약, 너 거기 가면 안 돼. 위험해. 거기 낭떠러지야. 거기 가면 안 돼. 멈춰. 그럼 멈춰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냐고 계속 걸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 여섯째 손녀가 막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얘가 뺑뺑 돌다 보니까 아주 그냥 가파른 길로 이렇게 가. 그래서 얼른 가서 부모 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한 아이는 지금 케냐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섯째 이 자기 동생 막둥이에게 정렬되어 있어요. 와! 풍선도 사다 주고, 비누 거품 이렇게 쏘는 것도 사다 주고, 애들이. 여러분, 좀 심한 격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 그죠? 이거는요, 어른들아, 어린아이들에게 정렬하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을 보라. 나는 그들을 통해서 내게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들, 네 손자,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 아이들을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크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너희들 또한 그들처럼 되기를 원한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기준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요, 전적인 의존자입니다.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해. 아이들은요, 아주 단순하게 신뢰합니다. 아니, 계산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아주 겸손합니다. 자기를 알아요. 내가 뭘 알 수 없다. 나는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안전하다. 요즘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혼란하고 질서가 깨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죠. 어른들이 그동안 많이 경험하고 배우고 익힌 것들이 기준이 됐고 중심이 됐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뭐요? 그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없어요. 누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집안에. 이게 문제예요. 돌싱들이 많습니다. 결혼하고 싶지 않아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어요. 그 이유들이 많지요. 뭐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지요. 앞으로 내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나가지고 아이들까지 고생시킬 수 없다. 뭐 자기가 기르는 겁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집안에 있어야 될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같이 피폐해졌어요. 웃음이 사라졌어요. 퇴근해도 보고 싶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들이 없으니까 집안이 침울해졌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돈 벌어 다니라고 아이를 유탁시설에 다 보내고 거기서 잘 관리해주면 다 끝난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요. 지나칠 정도로 계산적이기 때문에. 무서울 정도로. 이게 내가 유익한가? 내가 손해는 없는가? 내게 손해가 되고 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예수가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면 행복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서의 뭐 우수한 1등 국가가 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단에 우리 아이들까지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뛰고 거침없이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어릴 적에는 부모를 의존했지만 이제는 커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고 아버지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얼마나 크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가족이라고 해서 다 행복하고 소가족이라고 해서 불행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믿음은 사람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진짜 많다. 전쟁을 치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줄여라, 줄여라, 줄여라. 아,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전능자가 너희와 함께 싸우고 싶다. 너희들이 많은 사람으로, 많은 힘으로 이기면 너희들 힘이라고 그 공로를 너희들이 스스로 취할까봐 나는 그걸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내가 취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무식하게 보이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을 선택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랬잖아요. 그들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 같은 자도 쓰레기통에 있는 너 같은 인간도 쓸모있다. 내가 너를 사용하면 너는 기관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는 어떤 경계선도 없어요. 권력을 간 자나 지식을 소유한 자나 그 사람이어서만 되는 이유가 없다고요. 누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온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닙니까? 요즘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높은 곳에 서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뛰어내려. 아빠가 너를 안전하게 받아주게. 이 아이는 거침없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몸을 던집니다. 안전하게 아빠가 받아줘요. 근데 이 아이가 그간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말을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내가 더 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사는 데 있어서 인생 내가 많은 산전수전을 겪었고 경험이 나는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앞서게 되는 거죠. 계산하는 능력이 아주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성공하셨습니까? 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무상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돈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뛰어내려 그러면 뛰어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냐 아니면 네 생각이 우선이냐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1순위가 누굽니까? 제1순위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많은 백그라운드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는 무시해버릴 수 있는 폐기할 수 있는 그분 앞에 정렬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게 있다는 거죠. 어른들에게는 그 본질 속에 그게 없는데 이 아이들은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않다. 걱정 근심 없어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걱정 근심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뭐냐고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 줄 내가 압니다. 이제 앞으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찰이 있습니다. 고백은 그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족적을 보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 앞에, 우리 절대 보호자이신 그분 앞에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권력이나 재물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아이가 있어요. 이 길을 건넬 때 아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호등이 아니에요. 아빠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시동등 믿다가 사고 난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빨간불이 켜졌는데 차 지나가잖아요. 제가 한 2주 전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목욕탕 가려고 이렇게 차를 못 갔는데 벌써 어른이 이렇게 횡단보로 사고 나가서 쓰러졌어. 어떤 여자 운전자가 그 수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신호등을 봤어요. 정상적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바빠서 새벽에 가다가 친 거예요. 신호등도 안전하지 않아요. 부모는 특히 어린아이와 함께 동행하는 부모는 신호등만 보지 않아요. 모든 상황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 아빠 손만 잡고 있으면 돼요. 신호등 볼 필요 없어요. 법규는 몰라도 돼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정렬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명령어 앞에서 멈추라실 때 멈출 수 있습니까? 가라 하실 때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스탠바이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원형의 인간의 모습대로 회복될 이런 마음의 자세, 그 갈망이 살아있습니까? 주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한 가지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궁히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마음이 있으시나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더 자신이 없어져요. 제가 그래요. 특히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요 며칠 동안 어지럼증이 있어요. 저는요, 먼 길 가다가 오랜 동안 차 타니까 멀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놀러 갔는데 아무 기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약간의 어지럼증이 있어요. 예전에 그 있었던 그, 그래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접니다. 하나님 이 중에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지난 44년의 목회를 돌아보면 언제나 그랬듯이 그래왔어요. 어느 한순간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고요. 어느 한순간도 주님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했죠. 내가 이미 잡았다미 아니요,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주님 손에 잡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의 가심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라는 거죠. 나의 지식이나 나의 태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모든 기반들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인즉슨 주님 흔들지 않냐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에 주님은 흔들리시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에 사업이 잘 돌아갑니까?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올랐습니까? 아니면 어떤 권력을 가졌습니까?

0: 여러분이 가진 것 의지하시겠습니까? 언제나 그렇지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질 때나 가지지 못할 때나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언제나 우리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보호자이시며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문드라 머리를 들라.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율법적인 우리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편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던 언제나 어른들 앞에 천덕거리 취급받았던 아이들을 주님이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의 훌륭한 스승입니다. 이 선물을 키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675-3004번 포도원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 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남광주노회 장로회 연합회 2026 전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로에 위치한 송정소망교회입니다. 강사는 신길교회 유충구 장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5106-9165번, 010-5106-916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예수 아카데미가 구약신학자 왕대일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니엘과 묵시문학의 세계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국에 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에서는 제18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첨단신용 빛고을 근린공원입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는 쌍날개 진동비행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가져가는 프로그램과 직접 참여하는 게임, 선물 추첨 시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51국에 5437번, 062-251-5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곡중앙교회에서는 말씀에서 복음으로를 주제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6일 오후 5시 4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일곡중앙교회입니다. 티켓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티켓 링크는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일곡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피아워십 초청집회 광고 영상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입장은 5시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1441번, 062-572-14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 9차 연합대성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까지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위치한 남경산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010-8479-2006번, 010-8479-20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 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다중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끄셨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솔 자매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인사와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1: 네, 저는 나솔이고요. 제가 살던 곳은 두만강 인근 쪽에서 살고 있었고요.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18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한 2000년대쯤에 네, 그렇죠. 탈북을 하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먼저 어린 시절 그래도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지금도.
1: 네,
0: 네,
1: 그렇죠.
0: 북한에서의 삶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굉장히 그 제 나름의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제가 거기에서 조금 리더십으로 있었던 것 같고, 북한이라는 사회가 다 이렇게 계급 사회고 조직 문화로 되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도 그 나름의 역할 네. 하면서 생활을 했었고, 어려운 사회는 맞지만 나름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유년 시절을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서 보냈었고
0: 네.
1: 나름 부유한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가정에서
0: 네.
1: 평범한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0: 예.
1: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도 그러한 부모님의 역할이 많은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지금 보니까 참 밝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어렸을 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1: 네. 그래서 제가 탈북민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뭐 트라우마라든지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덜했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 사회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서 세상 모를 때 삶이었어서 가지고
0: 네.
1: 크게 저에게는 뭐 트라우마로 남는 건 없었고, 대신에 이제 중국을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 두려움과 예, 그 잡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경험은 있지만서도,
0: 그렇게 그래도 북한 내에서는 부모님의 사랑 아래 네. 열심히 또 리더십 있는 학생으로
1: 네.
0: 자랐는데,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나 일들이 있으셨나요?
1: 그게 제가 한 18, 19 학교 졸업할 때 무렵에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장사를 이제 같이 도와서 갔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북한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어려움은 겪었지만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삶은 아니었는데
0: 네.
1: 어느 정도 크니까 저도 이제 엄마가 이제 좀 필요로 했나 봐요, 도움을. 그래서 그때 한번 장사를 갔는데 그 열차 안에서 북한 안전원 보안원들이 무지막지하게 돈을 받고 사람을 그냥 그 던지고 그러고 이쪽에서 뭐 돈을 받고 저쪽에서 돈을 받고 하면서 그냥 그 장사 배낭 하나를 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그 권력을 내세워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을 뜯어가고, 그렇게 이제 엄마가 장사를 해서 집에 왔는데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0: 다 뺏겨서
1: 밑지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사춘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게 사회 불합리함이 그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어렸을 때는 그냥 집, 학교

0: 이거밖에 모르고 그냥 그 북한의 그 체제 교육,
1: 네.
0: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막 이런 거를 배우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삶이구나,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내 사춘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 이제 사회 불합리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 과연 내가 이 사회에서 뭘 정의롭게 말하면서 내가 주장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찰나에 제가 또 이제 친구와의 그 드라마를 같이,
1: 한국 드라마를
0: 네네 보게 네.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엄청 그 어렵게 사는 나라, 자본주의에 썩어 빠진
1: 예, 그런, 어렸을 때 배웠던 대로
0: 예 그런 나라고, 간간이 중국을 통해서 그런 뭐 한국 그 브랜드가 있는 것들을 보면 옷이 되게 좋다, 물건이 되게 좋다 정도는 알았지만, 그거를 영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딱 접하니까 그 사실감이 확 다가오면서
1: 네.
0: 아, 이거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구나. 그러고 한 번 태어나는 인생을 누구는 저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나는 북한 사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 우리 엄마 아빠 이상으로 살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그 10대 후반 때 마음이, 20대 초반 10대 후반 그때에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1: 예.
0: 그러면서 아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가야겠구나. 네, 그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1: 그래도 탈북해서 한국에 간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었나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 보면.
0: 그렇죠.
1: 그러니까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0: 그때 당시는 네. 그거에 대한 뭐 특별한 정보가 있었던 건 아닌데, 막연하게 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중국을 거쳐야지만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안 보이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한국에 갔을 거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아. 추측하는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1: 동네에도?
0: 네네네. 네. 그래서 아 이게 한국에 어떻게 가는지, 한국에 갔는지 여부에 대한 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 몰라도.
0: 중국을 거쳐가야 되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또 실행에 옮기셔서
0: 맞습니다.
1: 탈북길에 올랐습니다.
0: 네.
1: 중국에서 그럼 삶이 조금 길게 계셨나요? 어떠셨어요?
0: 아니요. 중국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못 있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1: 길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참 긴 시간인데.
0: 그렇죠.
1: 북한을 네. 탈북하셔서 한국에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뭐 10년, 20년도 있으시고
0: 네.
1: 지금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거에 비해서는 짧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1: 자, 중국에서 1년 한 8개월 정도의 삶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0: 일단 경찰차를 보면 그냥 죄짓지 않았는데
1: 네.
0: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꼬이고 예, 어떻게 그 제스처를 해야 될지가 이제 막 하얘지는.
1: 중국에서 이제 숨어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혹시 예. 나를 잡으러 온 거 아닌가.
0: 네. 그래서 그 죄지음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먹고 살기 어렵고 이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그 나름의 어려움 때문에 온 거지 나라를 배신한 건 아닌데.
1: 그렇죠.
0: 그 막연한 그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고 어찌됐건 중국 사회에서는 저희가 죄인이잖아요.
1: 그러니까 호적도
0: 불법,
1: 없고.
0: 그렇죠. 불법 체류자이기
1: 네.
0: 때문에 잡으면 뭐 감옥을 거쳐서 북송을 시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한 1년 가까이에는 연변 쪽에서 있었는데
1: 네.
0: 거기는 특별히 그 북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너무 그때 시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예. 예.
0: 그래서 누군가와 친해지기도 어려웠었고 예. 왜냐하면 친해지고 알게 되면 이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또 이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1: 네.
0: 중국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튼 중국 공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또 살아야 되니까 항상 그 불안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중국에서는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은 겪지는 않으셨어요?
0: 아, 제가 그렇게 탈 뻔했죠. 근데 이제 머리를 써가면서
1: 피해 포기하셨구나.
0: 뭐, 예, 제가 네. 뭐 어디를 가면 돈 그보다 더 주겠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찌됐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따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1: 네.
0: 제가 그 두만강을 넘으면 두만강 거기에 그 농촌 마을이 있는데
1: 예.
0: 거기 분들은 거의

0: 다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수시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되게 많았었고 요즘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엄청 많았었고 거기 분들은 다 그런 인신매매 집단이고 아이고. 그런 세력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젊고 여자면 무조건 팔려가는 게 약간 룰이에요. 어떻게 보면.
1: 그 지역에서. 예.
0: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친척을 찾아간다라고 저, 물론 친척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돈을 도와서 많이 준다 그러는 내가 그만한 이상의 걸 주겠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이제 안쪽까지 들어온 거죠.
1: 그래도 참 위험을 가까스로 피하시고 네, 네. 그때마다 상황을 모면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어떤 뭐 브로커를 만나서 오신 거죠?
0: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중국에서 한국인 남자를 알게 됐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잠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제가 조선족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이제 한국에 좀 쉽게 왔죠.
1: 이야,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0: 맞습니다.
1: 네. 중국에서의 1년 8개월 정도의 삶을 가까스로 마감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된 우리 나소혜 자매님 벌써 한국 정착이 2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뒷이야기 또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자매님 평소에 은혜 받고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으신가요?
0: 네.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1: 네. 이 찬송 평소에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0: 네네. 네. 마음이 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예, 저의 신앙의 마음이 대표하는 곡이라서 제가 네. 이 찬송가를 좀 좋아합니다.
1: 자, 찬송 귀하신 주여 나의 붙드사 함께 하신 후에 나솔 자매님과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북한 두만강변에서 태어나시고 한국 정착 거의 20년 차에 달하시는 나설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을 떠나신 지 한 2년이 채 안 된 기간 만에 대한민국에 오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오셔서 어떠셨어요 처음에?
1: 신분을 가졌다. 라는 안정감도 있었고 그 전에 한국을 딱 도착하자마자 그 공기가 이게 여기가 내 나라구나 눈물이 나네요. 네, 그런 안도의 그런 마음이 많이 들 안정감 네, 안도하는 마음. 그 중국 땅은 물론 거기서도 먹고 사는 거는 어찌됐건 그 나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북한보다는 잘 사는 나라였지만 항상 그 불안과 그거에서 그런 마음에서 제가 떨고 살았는데 한국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 이제는 평안함이 제 안에 있었고 그 공기와 그 바람 이런 거를 느끼는데 뭔가 모르게 그 내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동질감과 함께 그런 따뜻함이 느껴졌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걱정이 없겠구나.
0: 중국에서의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1: 네, 맞습니다.
0: 그치요? 예. 그때의 감격, 또 감동, 안도감이 지금도 생각이 생생하신가 봐요. 그렇죠?
1: 네. 예. 저도 지금도 그때 그 마음에 제가 미국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삼국을 거쳐서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왠지 모르게 한국에 가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 한국에 와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느끼는 그 마음도 그렇고 여기서 잘 적응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도 한국에 온 기억을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것 같고 어떠한 것에서도 그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더 좋은 나라, 더 발전된 나라도 있을 테지만 저는 내 조국의 반쪽짜리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온 것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내 고향은 떠났고 내 부모 형제하고는 헤어졌지만 그 한반도의 반쪽에 나는 항상 있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됨을 계속 느끼고 삽니다.
0: 그렇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우리 나솔 자매님은 처음에 어느 지역에 정착하셨어요?
1: 저는 경기도 쪽에.
0: 네. 처음에 정착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1: 저희가 이제 나오면 임대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주는데 봉사자분들이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지금은 그것도 정말 감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그 네모 반듯한 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되게 썰렁함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0: 근데 안도감과 동시에 썰렁함도 많이 느끼고 아, 허전함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네, 한 단계가 해결이 되면 그 그렇죠. 다음 단계의 어려움이 또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뭐 쫓기고 그런 불안함은 없지만 대신에 허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밤에나 엄청 대한민국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1: 네.
0: 나는 지금 누구 여기는 어디 약간 이런
1: 외롭기도 하고
0: 에, 쓸쓸한 감정이 들고 먹는 거 맛있는 거 잘 먹어도 그렇게 그게 마냥 기쁘지는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아, 과연 인간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정말 행복일까 이게 내가 꿈꾸는 삶일까 그런 여러 가지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네. 하게 되더라고요. 네.
1: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시고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0: 아, 제가 그때 그 교회는 저희가 이렇게 하나원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영락교회에서 저희 하나원으로 나오시는데
1: 그렇죠.
0: 그때 이제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믿음은 없지만 그 십자가에 이끌려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시는 그 분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그때는 그냥 불안한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죄 안 잡히게 해주세요. 제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빨리 그렇죠. 한국 가게 해주세요. 자 원하는 거를 계속 쏟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일요일만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가고
1: 아.
0: 그러고 돈도 별로 없는데 헌금을 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저의 신음이었던 것 같고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끈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막 뱉고 나오면 순간 마음이 되게 평온해지고
1: 그렇죠.
0: 갑자기 담대해져서 걸어간 다리가 안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찬송가도 하고 막 뭐 예배도 드리고 성경책 나눠주시고 하는데 뒤에 이제 영락교회라고 직인이 딱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일단은 이렇게 큰 교회가 오는 거 봤을 때는 여기는 믿을만하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1: 네.
0: 멀어도 저희 집에서 좀 꽤 멀었고 저는 경기도에 살고
1: 그렇죠.
0: 교회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갔었어요 교회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가면 교회에서 반갑게 맞아주고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를 학생들에게 뭐 장학금 제도도 있고 뭐 이것저것 어찌됐건 교회 가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그 마음이 있었고 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교회는 계속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예, 결국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고
0: 네.
1: 이끄신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불안한 마음을 또 없애주시고
0: 네.
1: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던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나솔 자매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나솔 자매님과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더 신앙생활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솔 자매님 오늘 참 힘드셨을 텐데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탈북민 신앙 가지고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2: 하늘 위로 받겠네.
1: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평소에 자주 부르던 찬송가의 익숙한 가사가 특별히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죠. 저는 최근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부르다가 이 가사에서 마음이 울컥하는 감동을 받았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이 가사였어요.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죄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너무나 좋으신 주님을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똑바로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고 기다려주십니다. 약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조수아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오늘도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갈 텐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고요. 들으시면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되고요.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남겨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키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4494님, 이제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매일매일 극동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시고요. 1127님, 처음으로 참여해봅니다. 아들, 딸의 영혼 구원을 위해 20여 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사랑을 가슴으로 받는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면서 아들에게 성경책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래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자녀분들을 꼭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성경책 보내드리고 싶은데 샵 1069번으로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면 선물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게요.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1724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죠. 조찬미의 음성으로 주말씀 내삶 비출 때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42님, 시각장애인인 저에게 항상 힘과 용기를 주는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주일 성가 연습 중에 귀한 찬양 듣습니다 하셨는데요. 와, 찬양 연습 중에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건 맞죠? 정말 찐 애청자님이시네요. 감사하고요. 복된 주일 꼭 되시기 바랍니다. 1800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메시지 후다닥 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신청하셨는데요. 예,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고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패밀리 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함을 미리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끝곡으로 참 좋으신 주님 김정선 사모님의 목소리로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교회에 가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교회에 가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삶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자의 어떤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에도 뭐 비슷한 내용으로 주제가 만남이었습니다만은 이웃을 만나고 어떤 성경에서 보여주는 서로의 원리, 서로의 신앙, 공동체로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래서 소그룹에 대한 말씀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더 나아가서 나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함께 모이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나누는 삶,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교회가 모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자라가고 나누는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여기서만 우리가 그냥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또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찾아가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남은 시간 동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그렇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어떤 선교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전도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열심, 우리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열심을 갖고 우리가 뭐 노방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신학생이며 뭐 많이 있어요. 다 필요합니다.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늘 어떤 고운 시선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막 열심을 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쵸? 그런 말을 아마 적어도 표현은 안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은 할 것 같아요. 뭐 놀고 있네, 놀고 있어. 님이나 잘하세요. 뭐 너나 잘해. 이런 그렇죠? 들리지는 않아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도 만나실 겁니다. 어쨌든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정말 좋은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그게 이렇게 언제부터인가 부담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냐면 반응이 뻔하니까 그렇잖아요. 반응은 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심지어는 이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뭐 요즘은 뭐 아파트도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어디든 들어갈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은 노크를 하든지 뭐 초인종을 누르든지 그 일을 할 때 다른 한 사람은 둘씩 짝을 졌으니까 그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집에 가서는 이제 그 순서를 바꾸는 거죠. 기도한 사람이 문을 노크하든지 초인종을 누르고 그걸 하는데 이제 목사님 차례가 기도할 차례가 되었답니다. 그 집사님 평신도 집사님하고 둘이 짝이 되어서 같이 가가지고 그분이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집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제발 아무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만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뻔하잖아요. 반응이 뻔하다는 걸 그 목사님이 알고 욕먹을 수 있고 뭐 쫓겨날 수 있고 뭐 그걸 아니까 사람들 마음을 아니까 이게 힘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알아요.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요. 그 메시지 내용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알고 그 열심 열정이 우리 안에 있지만 막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뭐 쉽게 이렇게 나서지 않게 되고 이런 면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반응이 뻔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믿으세요 믿으세요라고 뭐 강요하고 해도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어떻게 보면 지난 거죠. 오히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삶으로 전하고 성실한 소개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결국 우리의 설명보다 진정성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실되게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귀를 조금씩 기울이게 되는 거겠죠. 저들의 삶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완전성을 기대하거나 그런 완전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무리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그게 알고 싶고 그걸 좀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저들이 조금 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그냥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화면을 통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마음으로 또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할 때 나는 번지르르한 말이나 최신 철학으로 여러분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쉽고 분명하게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전했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우리 바울 선생님의 어떤 생각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뭐 우리가 여기서 전하 뭐 다른 목사님이나 우리가 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뭐죠? 자격이 있어서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생각은 정말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정말 어떤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고 뭐 모든 목회자들이 이제 그렇겠죠.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그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3절입니다.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고, 그렇죠? 자신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죠. 내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 복음이죠.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이나 다른 누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결국 전해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나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구로 쓰셔서 그러나 메시지는 결국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나나 다른 누구의 지적이고 감정적인 화려한 말솜씨에서 비롯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반응인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멘.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선택하고 또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로서 우리가 모이고 뭐 자라가고 공동체를 경험하고 이 사랑의 나눔을 배워가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그게 가정이 될 수 있겠고요. 우리 일터가 될 수 있겠고요. 학교가 될 수 있겠고요. 그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선교지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때로는 전문가 혹은 뭐 교육자들의 일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나 제한적이죠. 그렇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교회 밖에 더 많이 있고 사실은 그 사람들을 접촉하거나 만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어떤 교회 목회자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자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전문가들의 영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영역이 교회를 이루는, 교회를 구성하는 저희 모두의 영역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교회 오세요 오세요 해도 안 통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먼저 가야만 되고 그렇게 찾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학교가, 일터가, 선교자가, 선교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 속에 우리는 모두가 부름받은 사람들인 셈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성실하게 일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어려움에 처한 어떤 직장 동료를 사람답게 이렇게 대해주는 것, 이런 모습을 평소에 우리가 보여줄 때 그 속에 설득력이 있겠죠. 아, 동숭아트센터에서, 이거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야베야로의 원작 심야식당이라는 뮤지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심야식당이 저도 이렇게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실제로 존재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기자가 그게 진짜 있는 줄 알고 신주쿠에 가가지고 그 골목에서 그 심야 식당을 찾았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또 일부러 신주쿠까지 가셔가지고 제가 심야 식당 얘기했다고 또 찾아가셔가지고 실망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 만화죠. 만화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원래 이 작품은 동명의 일본 만화가 원작이었습니다. 심야 식당이죠. 근데 일본에서 110만 부나 팔렸고요. 이 만화책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읽으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보신 분들? 우리나라에서는 30만 부. 30만 부면 적은 게 아니죠. 그렇죠? 30만 부가 어쨌든 그런 팔린 그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이 한국에서는 뮤지컬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제작됐는데요. 신주쿠 뒷골목에도 간판도 없는 그런 작은 식당에 대한 내용인데 그 식당의 영업시간은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심야 식당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메뉴도 특이한데요. 돼지고기 된장찌개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다른 메뉴가 있으면은 하여튼 그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이제 요청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식당이라고 합니다. 거기 찾는 손님들은 또 얼마나

그 시간대에만 오픈되어 있는 식당이니까 얼마나 뭐 다양하겠어요. 게이바, 마담, 뭐 야쿠자, 잘 안 팔리는 가수 등등 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심야 식당에 모여서 자신이 원하는 요리를 주문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좀 우습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그런 심야 교회? 심야 식당 같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어떨까? 뭐 엉뚱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평소에 낮에 뭐 이런 시간에 9시 반이든 11시든 뭐 주말에 어쩌면 일을 하기 때문에 일요일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교회를 갈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심야 교회 같은 12시부터 7시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런 교회가 하나쯤은 있으면 어떨까? 그냥 막 생각이고 그냥 상상을 한번쯤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위한 교회도 하나쯤은 있으면 어떨까? 전통적인 방식만이 아닌 어떤 새로운 형태를 띠고 주류만이 아닌 비주류 고객들을 위해서도 존재할 수 있는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름답겠죠. 그렇죠? 그 속에 감동이 있고 그 속에 터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면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 안에 갖고 있어요. 우리가 들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찾아갈 차례고 나눠야 할 차례죠.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호소력이나 어떤 설득력이 뛰어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게 없어도 된다는 것이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분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집사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콩국수집이 있다고. 콩국수집이요? 저기 어디더라? 하여튼 콩국수집 거기 뭐 되게 멀어요 여기서. 근데 거기까지 막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만났어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고 또 콩국수 잘하는 집이 있으면 그런데도 소개해주고 그 선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안전하고 그냥 가만히 나만 알고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남은 시간 동안 그냥 사실은 지금 이제 성경 구절을 저희가 여러 군데 볼 겁니다. 짧게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오늘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성경에 계속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오는 이 원리를 그 전체 흐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 다 이미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성경 말씀 우리가 뭐 찾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담과 그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선악과를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숨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됩니다. 근데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망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디 있냐 찾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건가요? 아니죠. 그 숨은 곳에서 더 이상 숨지 말고 떳떳하게 정직하게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본문 말씀 속에서도 창세기에서 보여주시는 바는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를 찾아가는 분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어요. 죄를 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세요. 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또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34장에도 1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친히 나의 양떼들을 찾아내요. 그렇죠? 찾는다는 내용이 있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세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그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탕자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 속에도 결국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떻게 하세요? 찾아 나서는 그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여러분 16장 17절 뭐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16절은 여러분 너무 뭐 다 외우시기도 하니까 제가 16절 내용을 건너뛰고 1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신 것이 아니라 찾는다는 내용, 보내셨다는 내용이 여기 또 나오죠. 자기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셨어요.

찾기 위해서. 아,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요. 36절 그리고 37절에 이런 내용 그냥 간략하게 부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해 주셨다. 그런 그렇게 찾아가는 찾아가서 뭔가를 이렇게 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왜냐면 우리도 그만큼 우리 삶 속에서 누구를 찾아가는 수고 그런 어떤 아름다운 어떤 발길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뭐 그 콩국수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소개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알려주고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그런 어떤 수고가 그런 나눔이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다른 어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거를 어떻게 나누지 않을 수 그런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뭐 새 소망만 주셨나요? 새 노래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새 노래를 주셨거든요. 시편에서 말하는 것들이 새 노래잖아요. 새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노래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같이 찬양을 불렀습니다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그 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요. 내일을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도 찾아가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더 볼게요. 본문 말씀들을.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보내셨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보셨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찾아다니세요. 신약으로 돌아와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본문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하세요? 보내세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죠? 보내세요. 여전히.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너희를 우리죠 보낸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분을 만났으니까 우리를 이제 보내시는 거죠. 로마서 10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도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만납니다. 그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그 사람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고 너무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나머지 예수님을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돕겠노라고 따라가겠다고 무조건 예수님께 찾아오고 조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왜 거절하시냐면 예수님은 그분을 말리면서 오히려 돌아가라고 합니다. 가서 그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전하라고 합니다. 그가 사는 마을에서 그가 아는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그에게 지금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병고침을 받았던 뭐 어떤 은혜를 받았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으면 그 감동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누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면 되는 거고요. 만일에 내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용서를 경험했다면 그 용서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위치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내가 또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 위로하는 사람이 되면은 되는 겁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 물질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저 뭐 교회 다니면서 아 오늘 메시지 괜찮았나? 뭐 오늘 교회가 좀 더웠지? 오늘은 목사가 좀 흥분하던데? 써니 목사가 또 맨발로 설교를 하던데? 뭐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일하심과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됩니다. 날 찾아오신 것 같이 나도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작년 12월의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 그때 뭐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 근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한 10분간의 칭찬 릴레이라는 걸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0: 그냥 아무나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와서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을 뭐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해서 이렇게 칭찬 세례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어요. 굉장히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분 중에 어느 분이 이제 우상수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이시죠? 우상수 선생님에게 이제 칭찬을 정말 교사로서 헌신하시고 뭐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떤 규율 같은 게 있었어요. 원칙이. 그건 뭐냐면 칭찬을 내가 받았으면은 거기에 올라와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이제 칭찬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자격,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우상수 선생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려갈 때, 어느 학생을 칭찬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 아이 이름은 승주. 여러분, 이승주 아시죠? 이기승 집사님 아들 승주였습니다. 그래서 승주를 칭찬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승주가 무대 위로 올라왔고, 우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죠. 근데 이제 승주도 누군가를 칭찬해야 할 그런 차례가 왔는데, 난처했겠죠. 왜냐면 자기는 그 뭐 준비되지도 않았고 뭐 멘트를 뭐 아이가 뭐 초등학생이 뭐 준비할 수 있겠어요. 자기 그 선생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뭐 그런 상상도 못 했었죠. 어쨌든 근데 나가긴 나가야 되니까 무대 위에 올라왔는데 얼마나 뻘쭘해요.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어른들만 잔뜩 모여있는 자리에서 아, 내가 누구를 칭찬하지? 누구를 칭찬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칭찬할 거냐고 그랬더니 결국은 자기 엄마를 칭찬하고 싶대요. 근데 이제 이유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유를 말해야 돼요. 왜냐면 다들 순서상 지금까지 그렇게 다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특별히 생각나는 것도 기억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 승주가 막 뻘쭘하게 하고서 한참 있다가 딱 한마디 내뱉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그냥이라는 한마디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엄마란 존재에 대해 굳이 칭찬해드려야 할 이유가 없어도 엄마는 엄마의 그 존재 자체로 칭찬받기에 마땅하다는 거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게 승주의 고백이죠. 그게 승주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설명이 뭐 굳이 없어도 엄마의 사랑은 나를 움직이는 사랑이기 때문에 엄마를 칭찬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냥 한 가지. 그냥 엄마가 좋아서, 감사해서 그렇다는 거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그걸 멋들어지게 내가 어른들 앞에서 설명할 방법은 몰라도 난 알거든요. 승준은 알거든요. 뭐 딱히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뭘 기대하는 게 있거나 뭐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 그 자체가 나를 움직이는 힘이 그 속에 있거든요.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1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원의 찬양 김혜숙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적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월은 감사의 달이기도 하고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특별히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뭇가지마다 담비를 맞아서 연두빛 세이프로 갈아입었어요. 화려하게 피어난 철쭉들이 각가지 아름답게 피어나서 아름다운 5월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나 봐요. 오늘도 내원의 찬양을 통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전해봅니다. 첫 곡은 안산시립합창단의 어머니의 넓은 사랑 올려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가 579장, 라장조 4분의 4박자의 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주 요한 작사의 구두회 선생님이 작곡한 곡이었는데요. 원 제목은 어머님의 사랑보다 귀한 것이 있으랴 였대요. 잠언서 1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곡인데요.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지혜였겠죠. 다음 곡은 바하 합창단의 나의 사랑하는 책 올려드립니다.

바하 합창단의 나의 사랑하는 책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광주 극동방송 김혜숙의 네온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세계 최고의 호텔을 만든 미국의 호텔 왕 콜랜드 힐튼은 250여 개의 호텔을 설립을 했답니다. 호텔 왕이라고 불리는 그도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어린 시절 힐튼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들아, 앞으로 네게 무슨 일이 닥쳐올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길렀답니다. 힐튼이 호텔이 파산을 해야 하는 쓰라린 아픔을 경험할 때도 그는 기도를 했고 어머님의 가르침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는 그의 고백을 다음 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수아의 나의 안에 거하라. 조준모의 그의 생각 두 곡 올려드립니다.

조수아의 나의 안에 거하라. 조준모의 그의 생각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고장 보성 출신의 시인인 문정희 시인의 시 한 소 올려볼게요. 제목 어머니의 편지. 딸아, 나에게 세상은 바다였다. 어떤 슬픔도 나모르는 그리움도 세상의 바다에 씻기우고 나면 단단한 돌이 되었단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 돌로 반지를 만들어 끼웠다. 외로울 때마다 이마를 짚으며 까만 돌반지를 반짝이며 살았다. 딸아, 이제 나 멀리 가 있으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뜨겁게 살다 오너라. 생명은 창으로 눈부신 것. 너를 잉태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했던가를 잘 알리라. 마음에 타는 불, 몸에 타는 불 모두 모두 태우거라. 생명 앞에 무엇을 주저하며 아까워하랴. 딸아, 내 목숨은 내 것이로다. 행여 땅속에 있는 나를 위해서도 잠시라도 목젖을 떨며 울지 말아다오. 다만 언 땅에서 푸른 잎 돋거든 거기 내 사랑이 푸르게 살아있는 신호로 알아다오. 딸아, 하늘 아래 오직

유성은의 오늘을 위한 기도 듣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곧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 주어도 더 주고 싶은 아가페 사랑.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지켜주신 참사랑의 예수님 의지해 보면서 끝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오늘 이 하루도 올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도 제작의 문예정, 진행의 김혜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 상황 때문에 위대하게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항상 어떤 위대한 사람을 따르기만 했던 한 청년에 관한 것입니다. 그에게 누구든 나서기만 하면 위대한 인물로 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쳤지만 그 청년보다 나이도 많고 더 현명한 사람들조차 선뜻 나서지를 않았죠. 결국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이 청년이 아무도 뭘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제일 막내였던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던 제자는 요한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아침 향유를 뿌려 예수님의 장례를 마치고

0: 치려고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저를 만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했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고 그곳에서 비어있는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둘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며 다른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또 달리기 시작했죠.
1: 하지만 요한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2: 아니 필립, 뭐가 말이 안 돼?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없었고 예수님 시신도 없었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흔적뿐이었다고.
3: 요한, 네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봤다고 했잖아.
1: 쉿, 야고보, 목소리가 너무 커. 성전 지도자들이 우리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쫙 퍼졌다고.
4: 알았어, 알았다고. 요한, 네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봤다면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1: 그건 설명할 순 없지만. 그리고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모든 상황이 바뀐 거야.
4: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5: 난 잘 모르겠어.
4: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5: 아니, 요한 말대로 거긴 예수님 시신을 싸고 있던 천만 남아있었어.
4: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셨잖아요.
1: 뭐야, 야고보. 아니, 형, 막달라 마리아랑 우리를 따라서 다시 무덤에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잖아. 지금 그 말을 안 믿는 거야?
5: 정말, 난...
1: 그래, 난 안 믿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걸어다니고 말을 한다는 거야?
2: 빌립!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아니라고!
1: 다들 조용히 좀 해.
3: 요한,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데?
1: 좀 조용히 좀 하라고.
6: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3: 예수님! 정말 다시는 못 뵈는 줄 알았어요.
1: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가신 줄 알고.
6: 빌리, 내가 죽었었다. 요한이 거기 있었고 내가 죽은 걸 봤지.
1: 네. 그런데 어떻게...
6: 날 자세히 봐라. 이 못자국도. 내가 죽은 사람 같으냐?
1: 요한, 죄송합니다, 주님. 하지만 전 단지...
6: 두려워하지 마라. 난 처음과 마지막이요, 산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4: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6: 그렇다면 모두 일어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날 모든 제자들이 거기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다시 모습을 보이셨고,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 11명 모두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됐죠. 하지만 곧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전히 성전

0: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은 그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1: 고통이 뜨겠구만.
2: 베드로,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1: 아, 당연하지.
2: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셨을 때 말이에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 그게 무슨 소리야?
2: 아니, 그 전주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1: 무슨 질문이 그래?
2: 얘기해봐요. 뭔가 이상해서 지난주에는 내가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근데 예수님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더라고.
1: 요한, 우리 다른 얘기할까?
2: 베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저기, 난 고기 잡으러 갈게.
3: 아, 피하는 거예요? 아, 베드로, 혼자서는 고기 잡으러 못 가요.
1: 아유, 뭐야. 무슨 일이야?
2: 응? 아니야, 형, 더 자.
1: 그래.
2: 아니다, 형. 일어나야겠다. 빨리 일어나, 형.
1: 아, 왜? 왜 그러는 건데?
2: 일어나서 안드레도 좀 깨워봐. 베드로랑 같이 가야겠어.
1: 어디? 베드로 어디 갔어?
2: 지금 호수 가러 가고 있어. 고기 잡으러.
1: 아, 지금? 아,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단 말이야? 갑자기 왜?
2: 아,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빨리 일어나. 꾸물거리다가 베드로 혼자 배 띄우겠어.

0: 전에는 주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배를 타고 야고보와 요한이 같은 배를 타곤 했는데 오늘은 이들 넷에다가 다른 제자들 세 명까지 한 배에 모두 올라타 뒤에서 그물을 끌어올렸다가 다시 바다에 던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그리 행복한 표정은 아니군요.
1: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끌고 여기 나와 있다니
2: 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3: 먼저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가, 야고보. 같이 와달라고 한 적 없으니까.
2: 우리 아니었으면 혼자 유유자적 여기까지 왔을 텐데 말이에요.
3: 그냥 너나 저 내가 내려서 밀어도 이것보다 빠르겠다.
2: 그럼 어디 지금이라도 내려서.
4: 아, 형 베드로, 그만들 좀 하시죠. 그냥 일에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2: 그래,
1: 일이나 하자.
4: 베드로,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3: 당연하지.
4: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3: 아, 일은 무슨 일? 아까부터 왜 그러는 건데?
4: 아,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3: 설사 무슨 일이 있었대도 내가 이 정도 표현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모르겠냐고.
4: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인데요? 말을 하면 훨씬 나을 수도 있잖아요.
3: 내가 말을 할 수 없었던 건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
4: 뭘 아시는데요?
3: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대제사장 집에서 기억나? 그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네가 뒤따라 들어갔잖아. 그때 난...
4: 아, 당연히 기억나죠. 그때 베드로는 뜰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0: 나는
1: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0: 그때 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1: 예? 아, 그게 무슨...
0: 네, 맞아. 내가 순간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
1: 베드로,
0: 내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다고.
2: 요한,
3: 아, 이따 얘기해 형.
2: 아니야 요한, 저기 좀 봐.
3: 뭔데 그래?
2: 저기!
3: 호숫가에 누가 서 있네?
2: 어! 우리한테 손짓을 하고 있어.
3: 뭐라 하는 거지?
4: 뭘 좀 잡았느냐?
2: 아니요! 못 잡았어요!
4: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 그럼 잡을 수 있을 거야.
3: 뭐라는 거야?
2: 잘 안 들리는데? 어?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래. 그럼 잡힐 거라고. 잠깐. 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안다고?
3: 그냥 해보는 거지 뭐.
2: 아이 참에.
3: 이거 던지는 것 좀 도와줘. 어서. 야고보 안드레, 가서 좀 도와주자.
2: 저기 좀 봐! 엄청 잡혔어!
3: 베드로! 저분 주님이세요!
2: 맞아! 주님 맞아!
5: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물에 뛰어들어 호숫가까지 단숨에 헤엄쳐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부풀어오른 그물을 달고 힘차게 노를 저어 그 뒤를 따랐죠. 제자들이 호숫가에 와서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는 생선과 빵이 있었죠.
6: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거라.
5: 동이 트는 시원한 호숫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죠.
6: 나를 피하더구나.
7: 예? 아, 제가 저기... 예, 예, 주님.
6: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7: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6: 그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7: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6: 그럼 내 양들을 돌보아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7: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6: 그럼 내 양들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지만 네가 나이가 들게 되면 다른 사람이 네 발을 붙잡아 벌리고 너를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7: 다시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6: 그래, 넌 그럴 게다. 나를 따라라.

0: 주님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누구 말이냐? 요한을 말하는 게냐?
0: 예,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1: 아, 베드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0: 그냥 궁금했습니다.
1: 베드로.
0: 예, 주님.
1: 너는 나를 따라라.
0: 예, 주님.

들어오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상관없이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 하시고 모세에게는 친구에게 말하듯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눠주시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저를 지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제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예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삶의 자리를 살펴야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 삶의 방식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라십니다. 오늘 첫 곡 전해드립니다. 전대현의 찬양이고요. 아들을 위한

전대현의 아들을 위한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 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박상은의 대음 찬양.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와 함께 은혜 나눕니다.

박상은의 대금 찬양,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늘소리 국악단의 사랑을 입은 자녀, 그리고 조이 앙상블의 열매 앨범에 있는 곡이고요. 아름다운 세상을 들려드립니다.

늘소리 국악단의 사랑을 입은 자녀, 그리고 21세기 최고의 작곡가인 영국의 존 루터가 작곡한 아름다운 세상. 이 곡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크누아 조이 앙상블과 몽골 악기인 마두금의 협연으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행하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노은아의 해금 찬양, 감사 찬송, 날 구원하신 주.

노은아의 해금 찬양, 감사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그리고 조이 앙상블과 기타 연주자 유지연의 기타 협연으로 약한 나로 강하게와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서울영락교회 신내과의 신문나무 국악선교단의 Forever Love와 함께 하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예였습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울려 화목한 한 주와 되기 소망합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순천 동북교회 이정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반갑습니다. 이정환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이렇게 반갑게 만나셨는데요. 목사님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요. 소개 좀 더 부탁드립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왔고요. 순천 동북교회를 심무하고 있는 이정환 목사라고 합니다. 전남 동북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하다가 그냥 국장님 만남이 인연이 되어서 오늘 이제 서울 극동방송에서 하게 되었는데,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이 전파를 통해서 흘러오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전파를 통해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남 동부 국동방송에서 기도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청취자들이 은혜를 받으셨거든요. 예. 기도학교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목사님?
1: 맞습니다. 30일 기도학교 책을 통해서 교회들마다 좀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부터 이번에는 사순절 기간에 저녁에 한번 30일 기도를 했는데 성도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여유가 있고 또 뜨겁게 찬양하면서 해서 참 좋았고, 주변 교회들도 여러 가지 시간에 30일 기도학교를 진행하게 되면서 순천 땅에도 좋은 기도의 소식들이 들려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0: 아멘. 성경에 나오는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이 닿고 성공한 그런 인물들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 기도는 사역 중에 사역이다, 이 책을 펴내셨고 이번에 제가 보신 것은 두 번째 책이 또 나왔어요. 네. 내 소견에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네, 제목이 이런 제목인데요. 표지부터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목사님, 어떤 내용인가요?
1: 사사기 말씀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사기에 보면 이제 후반부에 사사가 없는 시대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말인데,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의 특징을 보게 되면,
0: 네,
1: 이제 레위인이 막 첩을 취하기도 하고 또

0: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사유화하기도 하고 집안에 또 우상도 모셔놓고 음행이 일어나고 또 살인사건도 나타나고 표현이 그렇지만 시체를 또 12망 내에서 12지파에 보내는 일들이 네. 벌어졌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잘 돼야 되고 좋은 일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이 잘못되고 나쁘게 되고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 시대가 지금도 잘 보기 힘든 네. 그런 사건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네. 곳이더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충격적인데 그래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내 소견에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옳다고 믿고 행했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거. 그래서 결론은 아, 내 소견에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내 소견대로 가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좋은 것 같아도 잘 될 것 같아도 이제 어둠으로 자꾸 가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소견대로 가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혼자 가는 길이지만 근데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생명, 성공, 빛이 있더라 그런 내용들인데 제 인생에 이 말씀을 갖다 넣어서 쭉 이렇게 보니까 그런 길을 걸어왔더라고요.
1: 네. 할렐루야. 그래서 표지가 내 소견대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화려한 건물이 있고 길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길 끝에는 까만 어둠이 있고요. 네. 그분 소견, 하나님의 소견대로 가는 길은 골목길처럼 돼 있어서 어두운 길이지만 또 한 명이 가고 있어서 외로운 길이지만 그 끝에는 환한 빛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길대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요즘 세상의 사람들의 행동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작년 1년 전인데
1: 네.
0: 30일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기도회 인도를 하고 강대상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자리로 내려와서 강대상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는 음악 찬양이 있는데 그게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후렴 가사가 내가 너로 빛을 삼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늘 그 찬양을 들었었는데 근데 그 찬양을 어느 날 듣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1: 네.
0: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여쭈었죠. 하나님 이방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 이렇게 여쭈었더니 며칠 지나서 다른 찬양으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거예요. 나는 보았고 나는 만졌고 나는 느꼈고 나는 안겼다.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지면서 내가 예수 만난 예수님을 가서 전하라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방에 빛을 비추는 거구나. 제가 다시 여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쭈었는데 그 답이 제 손에 있더라고요.
1: 네.
0: 그때 이제 우리 순천 노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8개 시찰 연합으로 해서 연합 집회 1박 2일로 붕회를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언양인의 물맷돌 교회 안호승 목사님
1: 네.
0: 그분을 강사로 모시고 1박 2일인데 저희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자기 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 책을 한 개 사서 저에게 줬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1: 네.
0: 그 책을 제가 읽고 아 목사님 간증이구나 읽고 있는데 근데 이 두 가지 찬양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그거에서 아 책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책으로 적어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호성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1: 아멘.
0: 그걸 깨닫고 고난 주간 일주일이잖아요. 월요일부터 네. 토요일까지 일주일 만에 책을 다 썼어요.
1: 네. 네.
0: 너무 재밌게 책을 써가지고 출판사하고 연결하는 과정 속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올해 1월 20일에 이제 나온 책이에요.
1: 네.
0: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을 하나님이 쓰게 하신 것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런데 내 소견대로 가는 길은 실패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근데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선택의 상황에 늘 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내 소견보다도 항상 옳으시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소견대로 따라가면
1: 아멘.
0: 반드시 그 길 끝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진다.
1: 아멘.
0: 그런

0: 내용으로. 그래서 주변에 좀 소개를 했더니 목회자들이 이제 읽어보시고는 목회자들 읽으면 참 좋겠다 그런 내용도 하시고, 요즘 사람들이 다 선택의 상황 앞에서 네.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일생이 또 바뀌기도 하잖아요.
0: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책을 쓴다, 방송을 한다,
1: 네.
0: 뭐 유튜브 화면에 카메라로 써서 뭘 강의를 한다, 10년 전, 15년 전 내 인생에 없던 계획들인데
1: 네.
0: 근데 하나님 소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왔더니
1: 네.
0: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서 이제 뭐가 기대가 되냐면, 아 그러면 10년 뒤에는 내가 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있겠구나.
1: 네.
0: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하나님 소견대로 내가 따라가야지. 그럼 지금보다도 더 비교도 할 수 없이 멋진 인생이 되었을 거니까.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제 인생 계획에는 없던 거였지만, 목회조차도 없는 거였지만,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10년 뒤에 15년 뒤에 하나님이 지금보다는 또 어떻게 만들어 가셔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놓으실까 기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고 싶은 거예요. 내 소견을 그냥 접고.
1: 네.
0: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와. 그 목사님 성경이 말하는 그 기도 책도 원래는 이렇게 단행본 책을 쓰려고 생각은 안 하시고 기도 학교를 계속 하셨었는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책을 쓰시니까 책이 또 전 세계 다니면서 일을 하잖아요.
0: 그건 이제 국장님 때문에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고민해 주셨는데 그게 또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어가지고
1: 네.
0: 그래서 또 설명을 붙여서
1: 네.
0: 또 이렇게 설명 붙여서 하면 또 제가 또 참 좋았고
1: 네.
0: 그래서 책을 이제 좀 쉽게 쓰려고, 누구나 읽기 쉽게 쓰다 보니까 좀 분량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근데 초등학교 3학년에 읽어도 이해가 된대요.
1: 네. 그 책이 정말 어느 언제 어디로 가서 누구한테 닿을지 모르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 책이 하나님의 도구로 일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하고
0: 네, 감사합니다.
1: 감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내신 내 소견에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이 책도 저는 세계 만방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 책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멋진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목차를 보니까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 또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 신학교로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연습하다,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목회를 꿈꾸며 목회의 획을 긋는 사건, 하나님 소견대로 이끄시는 목회, 하나님 뜻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더니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간증이 이 안에 많이 담겨 있네요. 목사님. 네.
0: 이제 몇 가지 좀 소개하자면
1: 네.
0: 제 인생에 신학교라는 것은 없었는데 어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1: 네.
0: 중학교 때부터. 낚시도 좋아하고 해서
1: 네.
0: 낚시로 잡으니까 고기를 너무 적게밖에 못 잡으니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1: 네.
0: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목회로 이제 방향을
1: 네.
0: 바꾸셨고, 근데 목회의 길을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사실 5살 때 말을 했고 엄마가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1: 네.
0: 5살 때 말을 했고, 교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갔는데 친구 따라서 교회 갔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1: 네.
0: 왜냐하면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1: 수줍음이 많은 성격.
0: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그랬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직업을 하고 있고
1: 네.
0: 많은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 앞에서 설교하는 일을 하고
1: 말로
0: 있고
1: 말로 감동 주시고 네.
0: 여자들만 있는 데서 설교를 하고 있고
1: 네.
0: 그러니까 하나님 소견대로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1: 네.
0: 내 소견을 고집해서 갔다면 지금 저 동해 바다 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겠죠.
1: 네.
0: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또 신학교 가는 것도 경상도에 있다 보니까 영남신대원 거기를 원래는 장신대에 가려고 했는데 세례 날짜가 36일이 모자라서
1: 네.
0: 담임 목사님께서 영남신대원에 먼저 다니다가 그럼 서울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영남신대 시험을 보러 갔는데 다 합격할 줄 알았어요.
1: 네.
0: 근데 떨어진 거예요.
1: 네.
0: 떨어진 것을 확인하는 날 주님께서 네가 갈 학교는 여기가 아니다. 내 소견은 영남신대원인데
1: 네.
0: 하나님 소견은 학교가 여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교단 신학교의 직영 신학교 7개인데 전 당연히 광나루 장신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날 떨어진 날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1: 네.
0: 불합격을
1: 네.
0: 확인한 날. 그리고 1년 뒤에 장신대를 가게 된 거죠.
1: 네.
0: 그때 제가 갈 때가 평균 3.5수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1: 되게 들어가기 어렵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았었죠. 뭐
0: 스카이 출신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방대학교 나왔는데 한 번만에 들어간 거예요. 네.

0: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사회 가면서 학교에 갈 공부하러 갈 때 이렇게 천호대교를 이렇게 건너서 가는데 3분의 1 정도 가면 한시 방향에 장로신학대학교 간판이 딱 네. 불이 딱 들어와요. 그럼 그걸 볼 때마다 늘 감동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학교. 그래서 이 기도학교 책에도 있지만 내 소견대로 가려고 하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가 있으니까 여기를 막아야 다른 데를 여시니까 여기에 불합격은 다른 데 합격이다. 이게 이제 기도의 원리 속에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 또 목회자다 보니까 사역지를 옮기게 될 때 보통은 컴퓨터에 이력서 작성해놓고 클릭 몇 번 해서 이렇게 보내고 먼저 연락 오면 간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인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또 제 방법대로 해봤어요. 부목사로 옮기려고 할 때 강북 어느 교회 부천 어느 교회 네. 다 안 됐어요.
1: 네.
0: 말씀 주셨는데 다르게 해버리니까
1: 네.
0: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했는데 보통은 이력서를 내고 그래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력서를 먼저 교회에서 나보고 내라고 해라.
1: 네.
0: 그리고 내가 이력서를 내고 가겠다.
1: 네.
0: 그래서 진짜 그렇게 갔어요.
1: 네.
0: 제 이력서는 볼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순천 동북교회에 간 것도 사실은 제 소견은 영락교회 부목사로 가는 것이 한타임도 하는 것이 제 소견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담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담임으로 내려간 거예요. 15년 네. 됐네 벌써.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내 소견은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걸 말씀하실 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연약해서 고집스럽게 갔다가는 또 실패하게 돼요.
1: 네.
0: 근데 그 실패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했을 때 아, 참 하나님이 다른 길이 있구나. 내 방법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언제나 더 좋은 걸 예비해 놓고 계시구나. 이걸 이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하나님 소견대로 가야지. 하나님 소견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게 되고
1: 네.
0: 여쭙게 되고.
1: 또 기대하게 되고.
0: 네, 맞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1: 네. 있어요.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도 내 소견이 혹시 하나님의 소견은 아닌가 하고 착각하고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목사님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0: 이제 기도학교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여쭙는 기도인데
1: 아멘.
0: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1: 네.
0: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늘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적이 쳐들어오면 임금이 당연히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올라갈까요? 이거부터 묻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적이 또 쳐들어왔는데 그러면 한번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또 전쟁하러 그냥 가면 될 건데 안 가고 다윗은 또 묻더라고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또 물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때마다 전쟁 방법을 바꿔서 백전백승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소견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잖아요. 소견을.
1: 네.
0: 그러려면 엎드릴 수밖에 없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확신이 들고 난 뒤에 평안이 오고 난 뒤에 그때 선택을 해야 된다.
1: 네.
0: 우리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내가 그냥 해버리는 거죠.
1: 네.
0: 제가 이제 뭐 목회한 지 이제 26년 정도 됐지만
1: 네.
0: 갈수록 참 느껴지는 것은 요즘 제가 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방송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험 노하우 이런 게 실시간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거의 반복되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대로 하지 뭐 지난번에 했던 대로 하지 이게 쉽잖아요. 지식 가지고 하는 게. 근데 정말 요즘 제가 느끼는 은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것들이 정말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
1: 네.
0: 이걸 깨닫는 거예요.
1: 네.
0: 설교가 이제 주로 사역일 텐데
1: 네.
0: 성경 뭐 3만 구절 중에 설교 한 편 못 하겠어요. 그런데
1: 수십 년 동안 하셨는데
0: 그건 못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성경책을 앞에 놓고 하나님 다음 주에는 어떤 본문을 설교할까요? 하는 게 여쭙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좁은 길인데 근데 그 길이 저는 이제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니까.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사람이 없거든요.
1: 네.
0: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1: 다 대원하고.
0: 전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언제나 선택이고 고민하고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텐데 저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 네. 맞습니다. 정말 귀를 하나님께 바짝 대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데
0: 맞습니다.
1: 현대인들은 성급하니까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안 하시네. 그러면 이 생각으로 가야겠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버지가

0: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시다는 거,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1: 아멘. 네. 그래서 더 기도의 중요함이 더 맞습니다.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FEB 초대석 시간에 이정환 목사님의 내 소견에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이 책을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이 책 읽으시고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되고 이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히 좀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요즘 이제 사실 책을 잘 안 보는 시대가 됐고 이제 영상, 쇼츠 영상 이런 거 많이 보는데 네. 쇼츠 영상은 한번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뭐 1시간, 2시간 그냥 가는데 남는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 그런 건데 정말 귀한 가치 있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책에 많이 녹아있고
1: 맞습니다.
0: 사람들이 책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책 좋은 거 하나 골라서 이렇게 읽으면 그 사람이 짧든 길든지 간에 그 인생 안에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축적어 놓은 게 있다면 우리 인간이 뭐 살아가는 것이 뭐 좀 많이 다르겠습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았더니 힘들고 실패한 경험도 있는데 저렇게 했더니 잘 됐더라. 그러면 나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경험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놨으니까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원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 되는 거니까 한번 늘 선택과 고민 앞에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한번 좀 읽고 우리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먼저 이런 삶을 보여준다면 이게 저는 자연스럽게 이게 전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는 왜 그 길을 가?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갔더니 너무 잘 됐다.
1: 아멘.
0: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전도가 아닌가
1: 아멘.
0: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책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전도용으로 하나님이 쓰게 하신 책이니까 그렇게 좀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 아멘. 이 책도 목사님 초등학생 읽어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는
0: 충분히,
1: 거죠?
0: 예.
1: 좋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 그리고 이어서 내 소견이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두 번째 책을 내셨는데요. 목사님 세 번째 책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0: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1: 그분 소견대로
0: 예, 감동하시면 제가 책 쓸 거리는 있어요.
1: 네. 네
0: 있고 좀 더 이제 채워가면 되는 건데
1: 네.
0: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라
1: 네.
0: 어쨌든 언젠가는 나올 것 같아요.
1: 또 한번 모셔서 네. 세 번째 책 얘기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귀하게 말씀 나누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선택 하나님께 더 엎드려서 여쭤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 정말 넓고 광활한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한치도 오차 없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소견인데 그 소견대로 가야죠.
0: 네,
1: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비전과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기도 해 주실 겁니다.
0: 네, 제가 요즘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교회나 이렇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 외에는 한국교회가 살 길이 없다.
1: 아멘.
0: 그래서 이게 사회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던데 근데 보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더라고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그 성령 충만하니까 뭘 하냐면 성령의 뭐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뭐 저출산 인구 절벽에 뭐 가난한 성도들도 많아지고 신뢰도 바닥인데 그래도 교회가 서 있는 마을에는 신자보다는 불신자가 더 많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전도하면 한국에 충분히 살 수 있다.
1: 아멘.
0: 불신자 전도하면 살 수 있고 가난한 성도들 돌아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데 근데 이제 다른 어떤 테크닉이나 기술이나 이런 그런 것보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기도 그리고 성령 받아서 전도하는 것 이게 충실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올해도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한 우선 확신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와 전도에는 한국교회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많이 집중하시면 좋겠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널리 퍼뜨려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 아멘. 목사님께서 그 기도 운동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깨우는 그 역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는데 잘 감당하실 줄

0: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책을 보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실패한 너무나 다행스러운 경험과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성공한 삶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보니 이것이 맞았습니다. 하고 결론을 딱 내려주셨네요. 네. 네. 앞으로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부어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극동방송 가족들도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서 또 성공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소견에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이 책을 펴내신 순천 동북교회 이정환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사랑하면 먼저 다가가게 되고, 사랑하면 먼저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그분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1516 교회 이상준 목사님의 책 예수님을 본받으라의 일부분을 나눠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방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꾸며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분의 사랑을 닮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까운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송정미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고린도전 13장이죠. 사랑은 언제나 July 프로젝트 앨범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지만요. 그러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또 오늘도 선포하고 그렇게 노력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공인현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공인현의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강성훈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지금 들은 마커스 워십의 그 사랑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먼저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납을, 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낙담된 마음, 지친 마음들, 또 자책하는 마음들, 판단하는 마음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가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세바스찬 댐니와 지미 라헬이 부릅니다. Precious Name.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세바스찬 뎀뉴와 지미 라일이 불렀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였죠. Count your blessing 게이 펜로드의 찬양으로 그리고 찬송가 4개 있는

모든 것을 I surrender all. 캐리 언더우드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주께 드리네로 불려지고요. 네, 봉헌 찬양으로 많이 드려지는 이 찬양의 원 뜻은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순복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항복합니다. 복종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되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왕 되심을 선포하고 나갈 때 이 시간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가죠. 이 찬송의 배경을 알아봤을 때 네, 엘리자베스 페이슨 프렌티스가 이 곡을 지었는데요. 목사의 딸로 태어나 또 목사인 남편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많이 약해서 자주 병상에 누워있었고 글쓰기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런 문필가였다고 합니다. 1856년에 당시 유행한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는 고통을 겪었죠. 그 사건 이후로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고 또 자신의 감정과 신앙 사이에서 격렬한 싸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주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고백을 썼다고 합니다. 당시 쓰인 시는 13년 동안 묻혀있다가 남편 프렌티스 목사가 그 편지와 시를 발견하고 깊은 감동을 받아 이 세상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라이트온의 찬양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라이톤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김대환의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그리고 지금 들은 찬양이죠.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강찬의 음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찬양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많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오늘 들을 찬양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길 바랍니다. 환경이 막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시고 웨이메이커, 기적을 행하시며 미라클 워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우리 안에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프로미스 키퍼,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크라이스트 처치 콰이어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웨이메이커 들으면서 한 주간도 그분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옛날 어느 섬마을에 폭풍우가 몰려와서 고기잡이를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비바람 속에서도 밤새 항구에 나와서 등불을 들고 바다를 주시하며 기다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등불을 통해 길을 밝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수평선 너머로 배의 형체가 보였을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들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로 막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의 항구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그 마음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한 정원사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희귀한 꽃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그 꽃을 정성껏 갖고 왔는데요. 어느 날 그 꽃이 갑자기 시들기 시작한 겁니다. 12년 동안 너무나 희귀하고 너무나 귀한 꽃인데 정원사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결국 정원사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식물 전문가의 발을 붙잡고 제발 제 인생의 12년의 그 세월이 담긴 이 유일한 꽃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12살 그리고 외딸이라는 표현에서 야이로에게 딸이 삶의 전부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가장 소중한 문제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소원의 한국,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서 돌아오시자마자 무리가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져서 병든 딸을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죠. 이 회당장으로서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던 야이로가 나사렛 출신의 초라한 예수님 발 앞에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당장처럼 힘과 지위와 명예가 있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19세기 영국의 한 유명한 귀족이요, 자신의 아이가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귀족은 마을에서 가장 실력이 좋지만 평소 자기를 비판했던 가난한 의사를 곧바로 찾아갔는데요, 귀족은 자신의 화려한 옷이 진흙탕에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사의 집 문턱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평소의 자존심과 사회적 지위는 아이의 생명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귀족은 알았던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 사회적, 종교적 엘리트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야이로가 젊은 순회 전도자였던,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짜 겸손은 자신의 체면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엎드림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발 아래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기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진은정 엄명석의 주여 당신 발 아래, 최명자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진은정 엄명석의 주여 당신 발 아래, 최명자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뒤따랐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는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도 오히려 병이 더 중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혈루증은 여자에게 있어서 비참함과 수치심을 주는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거대한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서 추락할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라도 튀어나온 작은 나뭇가지 하나 또는 지나가던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죽을 힘을 다해 붙잡겠지요. 살려면.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옷자락이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생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행위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믿음과 함께 절벽 끝에 선 자의 그 가난한 마음에서 나온 절대적인 신뢰였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는 군중은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마음을 가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찬양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붙잡고 소망하며 간절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곽상엽 김수지의 가난한 마음, 토브러브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곽상엽 김수지의 가난한 마음, 토브러브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대도시의 공중에는 수만 개의 라디오 전파와 통신 신호가 떠다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라디오 전원을 켜고 특정한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주위에 수만 명이 떠들고 있어도 내가 듣고자 하는 단 하나의 채널에 주파수를 고정할 때 비로소 그 메시지가 나에게 들리는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무리가 밀려들어 밀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많은 사람이 호기심과 구경거리로 예수님 주변에 막 밀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 라디오와 같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에 주파수를 맞춘 그 혈루증 걸린 한 여인만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수학에서 어떤 숫자에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그 숫자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으면 결과는 제각각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어서 0,

제로, 이 제로가 된 0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무한대를 곱하면 그 결과는 무한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게 1이라도 남겨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게 방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인은요,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일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되겠지? 여긴 되겠지? 이 사람은 되겠지? 하지만 결국 아무런 도움이 없었고 제로, 0이 된 상태, 다시 말해서 영적, 육적, 파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오직 주님의 옷자락에만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을 인정하고 제로를 인정하고 주님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상태가 바로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의지했던 것 모두 좀 내려놓고요.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세이머들의 앨범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강중현의 시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세임 어드리 앨범 가운데 내가 주인 삶은 강중현의 시선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당시에 혈루증을 앓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요 부정한 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여인을 향해 따라라고 부르고 계시죠. 여인은 겉옷만 만져도 나으리라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는데 이로 인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엄청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병고

마침과는 비할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더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안 되겠지 하실 거야 이것도 좋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회복과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한 고아가 왕궁 근처를 배회하다가 왕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아이는 겁이 나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왕은 아이를 불러서 이리 와봐 세웠는데요. 사람들은 이 아이가 무례하게 왕의 몸에 손을 댔다면서 벌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모든 신하 앞에서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히 이 궁궐에서 살거라.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따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치 왕이 아이를 나눠주면서 이제 이 궁궐에서 살아라고 했던 것처럼 따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여성을 딸이라고 부르신 유일한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인에서 자녀로 회복되는 가족적 관계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조수아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조수아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생 위조 지폐를 감별해온 전문가는 수많은 가짜 돈을 보아왔지만 정작 가짜를 공부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대신 진짜 지폐의 감촉, 종이 질감, 인쇄 상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숙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짜가 딱 나타났을 때 가짜를 공부하지 않아도 진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거 이상한데 느낌이 온다는 거죠.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와 약이라는 가짜 소망을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생명의 능력이 몸에 임했음을 직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용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마지막 곡 김인식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다릅니다. 어디든 여행 가고 싶은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폴 스티븐 목사님은요,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세 가지 여행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행입니다. 위를 향한 여행. 그리스도인은 땅 위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와 찬양, 경배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위를 향한 여행입니다. 두 번째, 안으로의 여행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내면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마음속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을 들여다봐야 우리의 죄성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밖을 향한 여행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에서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사랑과 봉사를 통해 생활 양식으로의 신앙생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 가지 여행 듣고 있자니 정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아름다운 5월 이렇게 보내도 되나 싶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싶은 5월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남은 5월은 하나님과 진한 여행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마련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첫 찬양 김도현의 찬양입니다. 믿음의 모험.

홀리원의 바다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홀리원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첫 차례한 김도현의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5월이 되면 날이 좋아서 그런지 소풍도 가고 싶고요. 나들이, 여행 참 가고 싶죠. 폴 스티븐 목사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여행, 위를 향한 여행, 안으로의 여행, 밖을 향한 여행. 이번 한 달은 첫 번째 여행이요. 위를 향한 여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감사와 찬양, 경배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이고요. 하나님과의 진한 여행을 하는 시간으로 5월 한 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알아가고 싶어요. 그죠? 저도 방금 읽으면서도 와, 말씀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또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선곡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우물정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저는 여행하니까 그냥 이 찬양 생각났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은 장성찬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가사를 불러서 같이 하나님과 손잡고 이 즐거운 우리의 사명의 길 여행 가는 것처럼 함께 찬양 불러봐요.

아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God will take care of you. 엘라 피츠제럴드의 아름다운 찬양이었죠. 아서서 들으신 곡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월 한 달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족 또 주변에 계신 분들과 여행 가면 참 좋겠어요. 이 5월이 가기 전에 정말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위를 향한 여행, 안으로의 여행, 밖을 향한 여행, 이 세 가지 중이라도 꼭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진한 사랑의 시간을 보내는 여행 따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여행인 가는 그런 나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의 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응원하고요. 또 수고하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주님은 산 같아서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이엘의 양의 문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박진희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주기도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구현모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임진웅의 계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캐리 언더우드의 살아계신 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찬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컨티넨탈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띄워드리고요. 여자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매일 똑같은 일상인 듯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보지 않은 나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또 먼저 경험을 해봤던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사람이나 또는 돈, 뭐 권력 이런 것들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우리 삶의 인도자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세상을 운영하는 분,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의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북녘의 성도들은 위대한 수령이라고 말을 할까요? 하지만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따라야 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고요. 또 가장 아름다운 때에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갖고요.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남북한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때에 따라 양식을 주시고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시며 힘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도 연약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다른 목자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돈, 권력, 또 명예 뿐만 아니라 나보다 뭔가 더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우리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텐데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목자 되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남북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또 북한 출신 노동자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북한 내부 소식들 찬양과 함께 전하고 있고요. 또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깨어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런 생각 좀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깨우셨을까? 뭐 물론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특별히 이 2시부터 또 아침 동이 뜰 때까지가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요. 가장 강력하고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께는 그런 기도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런 기도의 마음들, 나누고 싶은 은혜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북한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하중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사하신, 이주하신 탈북민분들의 신앙 간증 매주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또 이분의 삶을 어떻게 한국까지 이끌어 오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엄효환 전도사님이세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 그 숱한 어려움을 잘 넘기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실까요? 오늘 그 첫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엄효환 전도사입니다. 북한의 고향은 함경남도 동해바다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제가 92년도에 태어났는데요. 94년도부터 북한의 소위 고난행군이 시작돼서 그때부터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00만에서 한 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만큼 자고 일어나면 우리 옆집 사람이 없어지고 또 동네 사람이 없어지고 통곡하는 소리가 동네 이곳저곳에서 막 울려 퍼지던 기억들이 제 어릴 적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북한의 특성상 나서 자라면서 교육받고 또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삶이 그냥 당연한 삶인 줄 알았고 이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냥 일어난 당연한 일인 줄로만 알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새롭게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지라는 생각 자체를 사실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계속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뭐 공부할 수 있는 또 공부를 해서 뭔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뭐 이루어내고 싶은 어떤 꿈이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품을 수 있거나 가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 고난행군 시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체제와 이런 것들이 붕괴가 되었지만 11년제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육 체계는 꾸준히 지켜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가정 환경이 어떻든 초등학교부터는 무조건 나가서 공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체제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학교는 적은 두고 있는데 공부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당시에 사실 이제 고난행군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배급제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북한의 공무원이든 뭐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할것 없이 다 그런 체제 속에서 있다가 그게 한순간에 끊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각자가 살아남기 위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선생들이 그 학생들을, 학부형들에게서 먹을 것들을 얻으려고 했죠. 학교에 가면 뭐 이제 숙제 검열하고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준비하고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져왔느냐. 학교에 겨울 같은 데 난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 나무를 갖다 받쳐서 그거 가지고 이제 난로를 떼면서 이제 또 해야 될 때는 나무 가져왔느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요구할 때 저희 집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할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점점 이제 학교 가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또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학교에 갈때 누구는 가져와서 편안하게 딱 자리에 앉아서 자기 공부를 하는데 누구는 못 가져와서 그런 추궁을 받아야 되고 아침부터 또 맞아야 되고 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가서 또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번 그런 것들이 지속되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이제 점점 이제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저와 같이 부모님에 대한 불평과 사회에 대한 불평들이 점점 늘어나는 친구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런 친구들끼리 이제 뭔가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성장하면서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지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공통점이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도 뭔가 방법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안갈 수는 없는 게 이제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 안 가면 그 모든 책임을 또 부모에게 떠맡겨요. 부모에게 맡기는데 그럼 어떤 징계를 주느냐? 단련대. 이거는 강제 노동을 시키는 곳인데 이건 6개월 정도 기간이에요. 자녀들이 이렇게 학교에 제대로 안 가고 이런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그 책임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 강제 노동하는 곳에 가서 6개월 동안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적은 못 되고 학교에 안 가겠다고는 못 하고 아침엔 이제 집에서 학교 간다고 나왔는데 이제 학교는 안 가고 어디 딴데 가서 막 놀다가 이제 수업 끝날 쯤에서 시간 맞춰가지고는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학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그 공백 시간 동안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때부터는 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픔을 달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유일하게 방법이 떠오르는 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이제 뭐 물건을 훔친다든지, 뭐 남의 밭에 가서 뭐 옥수수를 훔쳐서 뭐 닦아먹는다든지, 뭐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하나 살아남아서 우리가 뭐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4년, 5년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도둑질 같은 것도 너무 당연하게 하게 됐었고 담배도 술도 배우게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저는 이제 모든 게다 저희 부모님 때문이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이거 의도해서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여겼어요.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니까 부모들이 불려가기 시작하고 선생이 막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부모님들의 추궁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추궁받을 때마다 부모 잘못 만나고 부모님들이 무능해서 내가 이렇게 된거 아니냐. 나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기 전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러 갔으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렇게도 못 해주면서 나한테 이렇게 할 자격이 없다고 상당히 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져 간 거예요. 부모님들은 저 때문에 막 안타까워서 눈물도 많이 흘렸죠. 주변에서도 정말 안 좋은 이미지가 되었죠.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가정에도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 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합병에 걸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쓰러졌어요. 가정이 점점 더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 어떻게 하나 살아남아 봐야 되겠다고 집을 막 거의 나와서 그냥 그 삶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저희 아버지의 병은 악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가 17살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북한에 또 이게 워낙 그런 가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자체가 아버지 없이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의 어떤 그런 비하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한번 이렇게 찍히면 그거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그때로부터 그냥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제 고향도 떠났어요. 그때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양강도 백암이라는 곳에 가면 감자 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거죠. 그곳에 가서 이일손을 도와주면 먹고 살수 있다는 그 정보를 길거리에서 이제 얻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얻은 그 정보를 가지고 그곳에 가면 이제 맡겨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양강도 백암 들어가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이제 하루 일 도와주니까 뭐 감자 몇 킬로 주고 며칠씩 일해야 되면 또 재워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워주는 집을 만나서 그곳에서 자고 그거 좀 먹고 또 벌어 가지고 이게 뭔가 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만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몇 개월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 형한 명을 만났어요. 그 만난 형이 이제 그곳에서 몇 개월 같이 살다가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감자밖에 못하고 감자나 뭐 밀, 보리 뭐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 자기 할머니가 함경북도 온성 쪽에서 이제 소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것처럼 만약에 거기 가서 일하면 좀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막 그때그때 막 남의 집에 가서 일안 해주고 또 우리 땅을 만들어서 뭐할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또 기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몇 개월 해보니까 할것 같아 보이는 거야. 그럼 우리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그 형하고 길을 떠나서 동북도 온성까지 오게 되었고 또 왔는데 마침 그곳에 할머니가 계셨고 산에서 막을 짓고 농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또 새롭게 농사를 같이 도우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도 한 1년 가까이 이제 사는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2010년도에 김정일에게서 그 선전포고문이 국경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무용고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들여서 강제노동하는 데로 보내서 일을 하도록 하라는 어떤 그런 포고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보위부와 안전부가 나서가지고 산에 이렇게 와서 사는 사람들을 막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길을 떠나서 새로운 터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한번 저기 중국에 가보지 않겠냐고. 가면 한국까지도 또 연결될 수 있고 한국 가면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고민 안 하고 살 수는 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에게 전화번호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분 전화번호인데 할머니에게 사돈이 있었어요. 그 사돈이 자기가 먼저 이제 한국에 와서 자기 남겨진 가족을 데려가기 위해서 브로커를 움직이다가 이제 그 할머니에게 자기 연락처를 남겨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이 전화하라고 이제 전화번호를 줬는데 이 할머니는 그냥 산에서 농사짓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받아놨을 뿐이지 뭐 연락 한번 취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꺼내주면서 이렇게 사돈이 자기 전화번호라고 해서 남겨준 게 있는데 혹시 중국에 가서 이 번호로 연락하면 한국하고 연락이 닿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지 않겠냐라고 할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좀 귀에 솔깃해지는 거예요. 가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선전포고가 내려올 때 국경 지역에 있는 미거주자들은 다 잡아들이되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은 두만강을 넘을 때 만약에 잡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된다. 이렇게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비가 더 삼엄해 진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수 없는 상황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나 중국까지만 살아갈 수 있으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0: 하겠다고, 그럼 한번 내가 시도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중국 두만강이 넘겨다 보이는 산 봉우리에 올라와서 이틀 정도 이제 두만강을 보고 군인들이 움직이는 걸 보다 보니까 이게 파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이 시간대에 넘어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마침 3일째 된 날 저녁에 이제 두만강을 향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그때를 이제 보았을 때 참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도우셨구나, 놀랍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이렇게 눈보라가 세차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앞도 안 보였어요.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정신없이 이제 산 기슭을 내려와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그 산 골짜기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기억 속에 없을 만큼 이 정신이 다 나갔고 혼이 나가가지고 그냥 막 달리긴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막 몇 시간을 그냥 그렇게 달렸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이제 날이 밝아오는 시간이 됐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마침 이제 또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북한은 아닌 거예요. 이게 중국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어떤 남자분이 나오는데, 제 몰골을 봤을 때 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왔을 거라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고 이제 씻을 물을 주더라고요. 아침에 또 이제 배고프니까 밥을 주는 거예요. 쌀밥을 줘서 이 허겁지겁 막 먹고, 막 몸이 이제 씻고 나니까 막 또 배불리 먹고 나니까 막 이게 긴장이 풀려가지고 몸을 막 못 가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왔냐고 해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한국에 소개를 받게 돼서 한국으로 좀 가려고 한다, 그래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연락처를 드렸거든요. 전화 한번 해줄 수 있겠냐고. 해주겠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강원도 춘천에 와 살고 계신 분이었고,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 할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기억하고,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넘어올 수밖에 없었고 저를 좀 데려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돈이 몇 년 전에 이제 자기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혼자 여기 두고 갔던 그 아들을 데려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겠다고 한번 기다려보라고 하고 끊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전화 받고 이제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브로커하고 다시 통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 돈 3천원 주면 내가 지금 보내줄 것이고, 중국 돈 3천원 안 주면 우리도 이게 골칫덩어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면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팔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 돈 3천원 주면 지금 내가 연길까지 그냥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고, 3천원을 안 주면 공안에 그냥 넘기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도망가야 되냐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중국 돈 3천 원을 바로 입금할 테니까 연기를 어디까지만 데려다 주고 인수해달라, 그러면 내가 바로 3천 원을 입금해 주겠다. 저를 이제 바로 그날로 연길로 데려가고, 근데 이제 그때 바로 이제 브로커가 연결돼서,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중국을 넘어오고 라오스를 넘어오고 태국까지 넘어왔고, 방콕인가요? 이제 태국 그 수도까지 와서 이제 이민국이라는 곳에 넘겨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한 달 정도의 어떤 시간을 거치니까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게 됐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비행기 타서 이제 태국까지 인천공항으로 도착하게 되는 것이 한국의 첫 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우여곡절 끝에 중국으로 나와 이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엄효환 조도사님. 한국 정착이 사실 쉽지만 않았을 텐데요. 그런 방황의 시기 하나님은 엄 전도사님을 어떻게 또 붙드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찬송 함께 하신 후에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수출 원유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하며 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섰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언급했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공습과 드론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전쟁 장기화 속에 이란 시민들은 카페에 모여 불안을 나누며 일상을 버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법 범위 안에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송금 장면이 담긴 영상을 외부로 넘긴 브로커를 정치범으로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한이 중국에서 애완견과 관련 용품들을 대거 들여오면서 평양 부유층 소비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통일신라 유물의 사라진 조각이 대학원생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A 보도입니다. 고종 황제가 을사 늑약 직전에 미국의 도움을 요청한 친서 원본이 121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국제 유가 급등 속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수출용 원유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는 아시아 판매용 주력 유종인 아랍라이트 6월 인도분 공식 판매 가격을 기존보다 배럴당 4달러 낮췄습니다. 이는 직전 가격

대비 큰 폭의 인하로 시장 예상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다만 현재 가격 자체는 여전히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조정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브렌트유는 이란 전쟁 이후 50% 넘게 상승했고 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4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걸프 지역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으로 수출 차질 우려를 겪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연결된 내륙 송유관을 활용해 일부 원유를 우회 수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사우디의 이번 가격 인하가 아시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OPEC플러스가 6월부터 원유 생산량 확대를 결정한 것도 공급 안정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 불안 속에서도 주요 산유국들이 시장 안정과 수출 경쟁력 유지에 동시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공습과 드론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최소 2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매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모순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에서는 가스시설 공격으로 국영에너지기업 직원 3명이 숨졌고 이어진 추가 공격으로 구조대원 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자포리자와 드니프로, 하르키오 등 주요 도시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드론 300기 이상을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접경지역 브리안스크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모스크바 공항을 폐쇄하고 모바일 인터넷까지 차단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이틀간의 휴전을 선언하며 우크라이나에 동참을 요구했지만 동시에 행사 방해 시 키이우 중심가를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혀 실제 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전쟁 장기화 속에서 이란 시민들에게 카페가 일상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테헤란 등 이란 주요 도시에서는 카페가 대표적인 사교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경제난과 인터넷 통제, 전쟁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시민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머물 수 있는 카페에 모여 서로의 불안을 나누며 일상 감각을 되찾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현지 시민들은 에스프레소와 페르시아 차를 마시며 몇 시간 동안 현실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있고 전쟁과 실업, 생계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인터넷 제한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카페는 오프라인 소통 공간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습니다. 술집 문화가 없고 외식 물가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카페는 가장 현실적인 만남의 장소가 됐습니다. 일부 카페는 공습 충격에 대비해 창문에 테이프를 붙인 채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6세기부터 이어져온 이란의 커피하우스 문화가 전쟁 속에서 다시 시민들의 심리적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마수드 페지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법 범위 안에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도 무력 압박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페지스키안 대통령은 이라크 총리 지명자인 알리 알자이디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란이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과거 협상 과정에서도 이란은 핵 활동의 평화적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규범에 따른 감시체계 수용 의사를 보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 역시 성명을 통해 이란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바람직한 선택지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핵기술 포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 측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 역할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란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핵개발과 안보 문제에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민 가족의 송금 수령 장면과 주택 내부 영상을 외부에 넘긴 해산시의 한 송금 브로커를 정치범으로 처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브로커는 지난해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한 뒤 거래 증명을 위해 영상을 촬영해 외부로 보냈다가 이후 다른 송금 과정에서 보위부에 체포됐습니다. 보위부는 중국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영상을 복원했고 영상 속 허름한 집안 내부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까지 촬영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를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고 수령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단순 불법 송금이 아닌 정치적 범죄로 취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이후 한국과의 접촉과 외부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계를 위해 영상을 찍은 것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해산 지역 송금 브로커들 사이에서는 송금 증명용 영상 촬영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최근 중국에서 애완견과 관련 용품을 대거 수입하며 평양 부유층을 겨냥한 애완동물 산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무역회사들은 최근 중국 단동을 통해 말티즈와 요크셔테리어, 비글 등 외국 품종 개 수십 마리를 들여갔으며 이들 대부분은 신의주를 거쳐 평양으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료와 간식, 약품 같은 관련 용품도 함께 수입됐고 고양이와 앵무새 등 다른 애완동물도 들어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현재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화성지구 애완동물 상점을 공개 방문한 이후 평양 돈주와 간부층을 중심으로 애완동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김 위원장이 애완동물 상점을 둘러보며 강아지를 안고 딸 주혜와 대화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친근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부유층 소비를 국영 상점으로 흡수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식량과 생필품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애완동물과 사료 수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과거 북한 당국이 애완동물 문화를 부르주아 생활 양식이라고 비판해왔던 만큼 최근 분위기 변화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YTN 보도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대표 유물의 사라진 조각이 대학원생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TBC에 따르면 동국대 YG 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석사과정 정태웅 씨는 금강 역사상을 주제로 한 논문을 준비하던 중 경주의 만호봉 절터를 답사하다 유실된 발 부분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 중인 금강역사상은 통일신라 후기의 대표 석조 유물로 돌기둥 4개, 금강역사 8구를 새긴 작품입니다. 입을 벌린 아형과 입을 담은 후멱이 함께 표현돼 높은 조각 수준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둥 1개의 하단부가 사라져 완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는데요. 정 씨는 낙엽과 돌무더기 사이에 있던 석재가 일반 자연석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지자체에 신고했고 박물관 확인 결과 잃어버린 발 부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조각은 기존 유물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국가 귀속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후 복원 작업을 거쳐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널A 보도입니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 체결 직전에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던 친서 원본이 121년 만에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 의회 도서관에서 1905년 당시 고종 황제가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에게 보낸 친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는 을사늑약 체결 한 달 전인 1905년 10월 16일 작성된 것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보호조약 체결을 강요하는 상황을 신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1880

2002년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에 거중조정조항을 근거로 미국이 일본의 압박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점이 주목됩니다. 해당 친서는 미국인 선교사이자 독립운동 지원가였던 호머 헐버트 박사를 통해 비밀리에 전달됐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일본의 감시를 피해 외교 행랑을 이용해 문서를 워싱턴으로 보냈고 백악관과 국무부 면담이 거절된 상황에서도 국무부 복도에서 기다린 끝에 을사늑약 체결 직후 국무장관에게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견은 대한제국이 외교적으로 국권 수호를 시도했던 구체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11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은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8에서 17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도는 종일 맑고 쾌청한 봄날이 이어집니다. 평양과 신의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가 19도로 상승하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가득한 가운데 개성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도 맑은 하늘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과 청진 모두 15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0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맑겠고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 성도 여러분,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지금도 이 시간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왜 나를 광야 가운데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또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솟구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길 힘도 주실 거고요. 분명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시면 좋겠어요. 우리 북녘의 성도님들,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들 가운데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탈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것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틈으로 함께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의도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말씀 위에 서서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치고 막막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가신 그 걸음을 따라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처럼 떨어져 싹을 틔울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찾아올 때, 믿음의 기도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우리의 전심 어린 기도를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문을 열어볼까요?

어두운 죄악길에서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사역자 지명현 씨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과연 우리가 그러하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잘나기 때문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지친 마음에 위로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다시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5월 11일 월요일의 이 새벽을 계속해서 찬양으로 채워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0: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는 훗날에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에 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얼마나 많은 돈을 벌다가 왔느냐 안 물어보세요. 너 얼마나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왔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를 위하여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 얼마나 다른 이들보다 나를 사랑했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참 예수님이 나한테 바라는 것은 사랑 하나뿐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바쳤느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당 짓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헌금해,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한 가지,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건 한 가지, 네가 찬송가 얼마나 잘하다 왔느냐, 그거 안 물어볼 거예요. 네가 찬양을 하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시고 계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나에게 던져질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여러분 자녀보다, 여러분의 명예보다, 여러분의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네,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함께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아라 자매와 염선희 자매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정착 8개월 된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아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오랑에서 온 정착 5개월이 된 염선희입니다.
2: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김아라 선생님 그리고 어랑이 고향인 염선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저희가 또 지난 시간에 선생님 두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나눠봤어요. 근데 두 분 다 중국에서 뭐 길림에서 심양에서 계실 적에 다니셨던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들으시고 이곳에서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걸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네모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한 문장을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0: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같고 어머니도 같고 지구상에서 정말 모든 걸 우리 햇빛처럼 비춰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2: 아, 빛을 비추어주시는 예. 환히 비추어주시는 예, 예. 나의 부모님과도 같은 분.
0: 예.
2: 우리 염선희 선생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3: 저에게는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높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항상 굽어보시고 살펴주시고 배려해주시고 그런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언제 그렇게 느끼셨어요?
3: 거기에 다니면서 이제 창가도 잘 모르지만은 그 창가의 내용도 듣고 거기서 또 많이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 데 네. 다니고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뭐 안 되는 것도 좀 소원도 좀 풀려지고 일도 좀 잘 돼주시고 우리를 네. 헤아려주는 그런 하느님 같이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가게 되더라고요.
2: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그 일하심을 느끼시고 우리 그러면 아라 선생님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햇빛 같은 분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언제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을까요?
0: 네, 그때 제가 교회를 그때 갔을 때에 녹화기 있잖아요.
2: 네. 네,
0: 녹화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다 안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그때 그 교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제 안 풀리고 모든 거 일이 뭐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이러면은 네. 잘 될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네, 항상 하느님은 햇빛처럼 밝게 위에서부터 내리다 보시잖아요. 항상 우리를 영이 하나님이시지만은요.
2: 네.
0: 그래서 항상 하느님은 항상 높으신 분이라고 우리를 항상 잘 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두 분이서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기도 제목들이 어떤 게 있으실지도 궁금해요.
0: 주기도문.
2: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네.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양식을 주시고
0: 네.
2: 그럼 요즘은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3: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거기 나갔어요.
2: 네.
3: 아침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찬가도 부르고.

0: 그러면서 많이 앞으로도 많이 또 한국 땅에 이제는 정착했으니까
1: 네.
0: 성공했으니까 앞으로 나와 우리 온 가족 우리 딸하고 그리고 북한에는 우리 가족들도 다 무사하게 잘 행복하게 도와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2: 같은 생각이지만은 매번 아침마다 생각나는 거 부모 지금까지 형제들이고 엄마 생각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됐으면 같이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 통일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이 마음들을 북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의지와 상관없이 헤어지신 우리 가족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분단의 아픔이 녹아있는 이 모든 곳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또 일하실 줄 믿는 소망과 함께 이 믿음과 함께요. 오늘 저희가 나눠주신 우리의 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과도 같으신 하나님에 대한 따뜻한 은혜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서 정착한 그 시간들 동안 허락하신 여러 여정들이 있잖아요. 정착해서 채워갔던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여러 이야기들 그 여정들에 대해서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정착 8개월차 김아라 선생님, 어랑이 고향인 정착 5개월차 염선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신학콰이어의 어두운 내는 밝히사, 그리고 서울바합창단의 목마른 내 영혼까지 함께 찬송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한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두 자매님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두 손을 맞잡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 통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새벽 함께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령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즐거워하는 하루 보내세요.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날이 너무 좋은 이 봄날에 오늘도 어떤 봄날의 따뜻한 내 돈 내 산이 준비가 돼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 2026년 5월 10일 녹차 한 팩에 3만 5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차를 사셨어요, 대표님. 맛있는 차.
1: 네, 맞습니다. 진짜 맛있는 차죠.
0: 차 좋아하세요?
1: 예,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뭐 차에 대한 걸 잘 몰랐어요. 한국에 오니까 커피에 차의 음료 문화에 한 1, 2년 정도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빠졌죠.
0: 아, 차라고 부르나요?
1: 차? 예, 그렇죠. 북한도 차집 있습니다.
0: 아, 차집 있어요?
1: 운정 차집이라고 해가지고 예, 북한은 평양에도 차집을 여러 개 되고요. 평양에 제가 종합대학 다닐 때 네. 김성종합대학 앞에는 그때 차집이 없었고 평양 역전 앞으로 조금 올라오면 김책공업종합대학 있잖아요.
0: 네.
1: 그 앞에 이제 차집 하나 있었는데 겨울엔 곧 차 먹으러 그때 갈 때 났는데 그때는 제 생각인데요. 진짜 차 맛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겨울에 따끈따끈한 달콤한 그땐 정말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지금은 한국 차는 설탕을 거의 안 넣고 그래서 진짜 진미 차의 그 진미를 보잖아요. 근데 북한 있을 때는 저는 기억이 그 달콤한 차 물을 그러니까 단물을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요.
0: 아니 저는 달콤한 연애를 하러 갔다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1: 아니 달콤한 차 물.
0: 보통 차집에서 네. 연인들이 많이 대화도 나누고 뭐 소개팅.
1: 아 근데 그때는 시험 기간에 공부하다가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차 먹고 싶은 생각에 그 달콤하니까 그때 달달하잖아요. 근데 그 단맛이 설탕이 들어가면
0: 네.
1: 제 생각에도 아마 뇌수가 그때는 영양이 부족한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 보충하려고 가서 어떤 기대예요 지금.
0: 보통 이렇게 네. 찻집이 뭐 평양을 중심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근데 보통 그러면은 가는 손님들은 평양 사람들.
1: 그때는 찻집도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평양 사람들은 그래도 아주 저 신사적인 그런 의미에다가 또 외국에 갔다 온 사람도 꽤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찻집을 사는 분들 꽤 됐어요. 근데 찻집 가게 되면 다양하지는 못했어요. 차들이. 인삼차가 흔히 많았고.
0: 인삼차.
1: 고려 인삼차라 해가지고.
0: 비싼데 여기선 비싸잖아요.
1: 근데 북한도 뭐 싸진 않는데
0: 네.
1: 그래도 그때 당시는 뭐 매일 뭐 먹는 건 아니고 두문두문 생각날 때마다 가서 먹다 보니까 네 그렇게 먹긴 했죠. 근데

0: 한국은 차 문화가 엄청 발달됐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차 종류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번에는 또 이제 스승의 날을 맞으면서 쭉 생각해 보다가 아, 차가 어떨까 이런 생각했던 거죠.
1: 그때 그러면은 아, 이번에 차를 사신 게 대표님의 차를 사신 게 아니라 선물용으로.
0: 네. 아, 또 이거 차 하면 북한 사람들은 타고 다니는 차를 생각할
1: 그러니까요.
0: 수 있는데 마시는 차. 마시는 차죠. 네.
1: 저희도 자동차도 차라고 하고 마시는 차도 차라고 하는데.
0: 네, 이번에 올달 말이에요. 네. 올달이 가정의 달이 돼가지고.
1: 맞아요.
0: 어린이날도 있고 또
1: 어버이날도
0: 있고.
1: 스승의 날도 있고.
0: 있잖아요. 근데 이 스승의 날이 이 한국은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또
1: 네.
0: 선생님한테 뭘 선물할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논문 쓰면서 저 담당 그 담임한 교수가 있잖아요. 이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걸 좀 찾아보니까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1: 네.
0: 북한은 모든 명절을 규제하는 게 노동당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국가가 다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 스승의 날은 1964년 5월 26일 날에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 어찌 말하면 국가가 아닌 한계 청년들이 그런 단체 협의에서 이제 발기를 한 거예요. 학생들이
1: 아.
0: 발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네. 날을 기념하자 해서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자 그러면 오히려 세종대왕 탄신일이 5월 5일이니까 우리 5월 15일 그 북한은 지금 한글을 만든 게
1: 네.
0: 세종대왕 만들었다 안 그래요. 왜냐하면 김일성 우상을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을 높이하는 게 싫거든요. 북한은. 그런데
1: 아.
0: 한국와 보니까 우리 한글 기본 만든 거는 세종대왕이 발기하고 그걸 마지막까지 그 우리 한글이 나오게끔 학자들도 모여서
1: 네.
0: 다 그 조직해주고 다 관여하시고 했더라고요. 결국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창제했잖아요. 그분이 왕으로 하실 때 많은 인덕 정치를 했던 거로 기억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번에 65년도에는 세종대왕 탄신일을 아마 이렇게 5월 15일로 날짜를 정한 것 같습니다.
1: 근데 북한에서도 그러면은 이런 스승의 날이 있나요? 이게 뭐 64년부터면은 남하니까 분단 이후에 세워진 날인데
0: 네네.
1: 북에서도 비슷한 게 있나요?
0: 북한은 저 기억하기로는 저희 아버지도 대학 교수였고
1: 네.
0: 어머니도 또 교수 생활했잖아요. 그러다
1: 아.
0: 보니까 북한은 교원 보통 교수라 안 그러고 교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교원. 근데 교원 명절이 따로 없어요. 오직 국가적으로 세는 게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티지라고 하는 걸 발표한 날이 9월 5일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교육절이라고 해요.
1: 교육절이요?
0: 네. 그 교육절을 그저 선생들이 명절 세는 것처럼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스승의 날이라고 따로 정했지 않았지만은 그날에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감사의 표시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교육절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스승의 날 비슷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한국도 스승의 날에 공로를 세우고 학생들을 교육사업에 훌륭했던 분들을 표상하시더라고요. 표창도 주고 훈장도
1: 네.
0: 주고 북한도 교육절 날에 그런 포상을 해요. 표창장도 주고 뭐 메달도 주고 훈장도 주고
1: 아.
0: 그러니까 아마 스승의 날 하면 북한은 교육절이 거의 좀 비슷하지 않겠냐 생각되거든요.
1: 근데 이게 또 최근 들어서는 남한에서 뇌물을 주는 거를 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0: 그렇죠.
1: 얼마 이상은 선물을 줄 수 없다. 이거는
0: 네.
1: 법적으로 서로 특히나 공직자에 계신 분들에게는
0: 네.
1: 오갈 수 없다라고 해서 스승의 날에 선물을 막 이렇게 하는 문화가 조금은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0: 네.
1: 근데 또 우리 대표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뭔가 학교에서 직접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0: 네.
1: 이런 느낌보다는
0: 네.
1: 고등학생 때 가르침을 받았던
0: 네.
1: 아니면 살면서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줬던 이런 분들에게 전하는 선물들도 이 스승의 날의 의미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북한에서도 이제 보면 교육절 날도 그렇고 또 학교 졸업할 때 그렇고 학부모들이 모여서 선생님한테 선물 줄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학부모 책임자가 있어요. 북한 말로는 학부형 책임자가 있거든요.
1: 네.
0: 학부형 위원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발기하면 이번에는 TV 한 대 해주자. 뭐 이번에는 컴퓨터 한 대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 네.
0: 뭐 졸업할 때 그러니까 북한은 매 학년마다 선생님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맡았으면 졸업할 때까지 가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수고에 대해서

0: 우리 같은 학급이 계속 같이 왔으니까 그렇게 선물할 때가 있는데 제가 대학 교수인 경우에 선물을 어떻게 줄까 요즘 AI가 발달돼가지고 AI다 물어봤어요 또 그래서 거기도 또 나오는 게 한국은 이 뇌물문화라는 게 없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정부 자체가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뇌물 주는 걸 완전히 그 차단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그래서 범위가 다 보통 보게 되면 5만 원 밑으로 돼 있더라고요 원래 공무원들이 4만 원이 그 법적으로 했다가 요즘 또 올라갔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인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떤 것을 주는지 하는 게 문제인데 네. 거의 여러 가지 이 종류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의 그 이름을 씌운 그런 고급 이게 잔 있잖아요 잔 그러니까 북한 말로 곱부라 그래요 여기는 컵이라 그러는데 모그컵 같은 거기에 꽃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막 그렇게 이미지를 막 그림 이런 걸 해가지고
1: 맞아요. 드리기도 사진도 하고 넣을 수 있고. 예.
0: 특수 주문지장 한 거죠 한마디로 네. 말하면 뭐 커피나 뭐 차나 이런 것도 선물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항상 교수님 방에 가면 뭐 마실 거야? 그 커피 마실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네. 차를 드시곤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한국의 유명한 전라남도 보성에서 나오는 차가 네. 그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1: 녹차밭이 유명해서.
0: 네, 그래 이번에는 차를 선물하리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분이 선물했던 거죠.
1: 참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도 이 감사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네. 요거 전하는 것도 자유롭고 한데 네. 아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TV를 선물하고 전자제품을 선물할 정도면 분명히 그 같은 반에서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평양이나 또 제가 고향인 해산이나 이렇게 좀 경제 여건이 좋았던 당시에
1: 네.
0: 또 괜찮은 학교였던 거예요. 저는 일중학교 다녔으니까 일중학교는 다 간부자녀들 많잖아요.
1: 아.
0: 거기다 또 돈 좀 깨쓰는
1: 네.
0: 이 돈 좀 버는 집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자체도 수준이 좀 높았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학급이 뭐하지? 정찰해요. 그래가지고 야, 그 못지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또 재미있게 모여서
1: 네.
0: 또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 선생이 다른 선생보다 짝지면 안 되지 뭐 이렇게 그런 문화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시집장가 갈 때라 하면
1: 네.
0: 북한은 또 이불장, 옷장도 선물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로 예 그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다 흔한 건 아니고 오히려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1: 네.
0: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꽤 좀 한 20년 뭐 그 더 전의 이야기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도 뭐 아마 그런 그래도 스승에 대한 우리 민족의 문화는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는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북한도 그건 무시할 수는 없죠.
1: 이렇게 감사를 전하는 것 그리고
0: 네.
1: 존경을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0: 네.
1: 나라에서 또 하는 그런 환경들도 다르고 하지만 이 마음 한 크는 어쨌든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3만 5천 원 어찌 차를 사셨어요?
0: 저는 또 차하면 비싼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한국도 4만 5천 원인데 거기 50봉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좋았던 게 뭐냐면 우선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차이기 때문에 좋았고 그리고 이게 4만 5천 원 해도 사실 일반 노동자들 뭐 번다 해도 뭐 3시간 정도 그리고
1: 네.
0: 뭐 일반 좀 괜찮은 회사에서는 2시간만 일해도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1: 뭐 3만 5천 원에 50 잔이 나오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한 잔에 700원 꼴이네요.
0: 그렇게 되죠.
1: 네.
0: 네.
1: 거의 $0.5인데
0: 네.
1: 사실 북한 주민분들에게는 이 가격을 얘기할 때마다 아니 차 한 잔에 그렇게? 선물에 그렇게?
0: 그렇죠.
1: 돈을 그렇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저희에게는 그런
0: 그렇죠. 부담이 안 되는 거죠.
1: 네. 아무튼.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간극을 또 보시면서 이런 내돈내산을 준비하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자문 말씀인데요. 북한 있을 때도 지금 기억나는 게 우리가 수첩장에다가 항상 이제 뭐 명언 같은 걸 많이 쓴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 와서 성경책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문의 말씀이 많이 거기에 좀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성경책 못 보게 하니까
1: 네.
0: 오래전부터 부모들이 성경을 통독했던 분들 많을 거 아니겠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걸 풀어서 만든 것들이 이제 자문용들이 엄청나게 수습장들이 그걸 우리 모르고 다 이제 써 선배들 거 따라 쓰고 수습장에다 알록달록하게 뭐 사파도 그리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이

0: 잡은 말씀도 북한서 제가 수습에 썼던 그 내용 명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잠언 말씀인데요. 24장 5절 말씀이에요. 잠언.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1: 아멘.
0: 야, 이 성경 말씀을 북한에서는 그저 일반 명언처럼만 말하면서 수습을 다 계속 쓰기만 하고 알았거든요. 사실은.
1: 네.
0: 참 이걸 봤을 때는 예, 정말 이게 성경 말씀 속에도 스승은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그 역할을 넘어가지고 인생의 지혜를 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게 다시 느껴지는 예, 그런 구절인데요. 제자들을 향한 스승의 사랑은 예, 존경의 마음에서 표현되는 것은 동방예주국인 예, 우리 민족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렇게 지켜왔던 그런 미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1: 네, 그렇게 사랑과 존경을 자유로이 표현하면서 자유로이 나눌 수 있는 또 올바른 가르침으로 지혜와 지식 가운데 주님 안에서 건강한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돼서 내돈내산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 해산이 고향인 평양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2009년에 이곳 남한으로 건너오신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연이어 남과 북의 언어로 된 오늘의 말씀, 오늘의 복음을 한 차례씩 낭독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이는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그것은 너희를 해롭게 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 평안을 위한 것으로 너희에게 희망이 있는 미래를 주려 합니다. 오늘의 복음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찬양 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 후에는 북에서 온 주경배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새 하루를 맞이한다는 것은 새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무난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찾아 누리시기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 한 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혹시 당신은 원숭이를 닮으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단순하고 원초적인 생명체인 아메바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혹시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믿거나 수련과 당을 위해 죽을 각오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먼저 지으시고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동산인 에덴에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의 령장으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첫사람인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는 첫 죄로 인해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2021년 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은 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과 재앙이 아닌 참 자유와 그로 인한 평안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궁핍으로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과 절망이 앞에 있습니까? 이 죽음이 너무도 무섭고 두렵고 무겁고 아파서 우리 함께 생명으로 도망치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오직 한 길 되시고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저 악한 원수를 다 이기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함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부터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생을 선물해 주신 은혜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정하며 인간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에 빠져 살던 그 길에서 돌이키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교회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월 11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하늘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 내륙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7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함경북도의 하늘은 가끔씩 구름이 많이 끼는 지역이 있겠고요. 새벽부터 평안북도 함경남도에서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부터는 전 지역 곳곳에서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 비가 차차 그칠 전망입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1도에서 13도로,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5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시작되겠고요.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복음으로 하나로 되는 그날까지 평안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날 보내세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 곁에 잘 붙어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71장, 새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통합 찬송가 371장, 새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성 성결교회 신윤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축복의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중동 전쟁으로 평화가 위협받는 시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절실한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온 국민과 나라의 안보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올린 축복의 자산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겸손의 리더십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0: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장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합니다. 그리고 북녘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일상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새로 시작된 한 주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예 근성이라는 말이 있지요. 노예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 주인들은 노예가 일을 잘해도 때리고 못해도 때렸습니다. 잘한다고만 상만 주면 노예가 자신이 노예인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때린다는 겁니다. 못하면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때립니다. 그러니까 잘해도 맞고 못해도 맞는 노예 입장에서는 주인이 안 볼 때는 굳이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지죠. 주인이 못 볼 때만이라도 편안히 지내고 싶은 거죠. 그 노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노예 근성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못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출애굽한 백성들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 중에 12명은 정탐꾼으로 파송되었습니다. 12 정탐꾼 중에 단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들어가자, 정복하자 라고 고백한 거죠. 하나님은 60만 명 중 두 사람, 12 중 두 사람의 믿음을 알아주실까요? 몰라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에 맞는 상급도 직분도 주시죠.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발

넓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첫째, 하나님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을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영적 외로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몰라주신다 싶어 서운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몰라서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무관심하신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악랄한 김정은 정권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후에 복음 통일이 된다면 지하교회 형제자매 여러분이야말로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교회를 향해 믿음을 가르칠 선생님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둘째, 그땅 가나안에는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충성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2절은 모세의 위기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거듭 반발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우리가 형제를 위해 바위에서 물을 내주어야 하는 거냐 하며 분노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물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물을 모세와 아론 자신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처럼 거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거친 생각 때문에 그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모세의 이 말은 지도자 모세가 자신의 실패를 백성들에게 핑계하는 말이 아닌가 싶어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은 이런 설명도 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백성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백성들이 모세의 뜻을 거역해서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도자의 지도력을 존중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모세, 지도자 역시 연약한 사람일 뿐이어서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반대하면 지도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믿음이 좋고 나쁜 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내 공동체도 지도자까지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60만 명중또 다른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한 직분까지 더하십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차지하게 할 사람, 즉 지도자로 세운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은 가나안을 믿음으로 볼수 있는 사람이라야 했죠. 지도자는 현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지도자는 현실뿐 아니라 주님의 뜻도 잘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60만 명중한 사람, 12사람 중한 사람, 갈렙 한 사람을 구별하여 아셨듯 여호수아도 그렇게 구별하여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죠. 비록 출애굽한 부모 세대는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었지만 자녀들은 달랐습니다.
신명기 1장

0: 구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불신앙하던 백성들이 내 자식이 사로잡히면 어떡하지? 라며 걱정했던 바로 그 자녀들과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들은 불신앙의 책임이 없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걱정을 뛰어넘어서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중에라도 죄 없는 자들을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염려에도 죄에도 휩쓸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이 말씀 주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괴로울 수도 있는 이 시간, 염려가 밀려오는 시간을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60만 명중단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이어도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때여도 하나님 한분 믿고 고백하는 그들의 온전한 순종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남한에서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중에라도, 북한에서 박해받는 중에라도 하나님 한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중내 마음을 알아주신다 하니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박해받는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과 남한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붙드시고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백두의 성도들이, 한라의 성도들이 함께 만나 이 은혜와 간증을 나눌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27장, 새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통합찬송가 427장, 새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첫째, 거룩한 슬픔에 잠깁니다. 어제부터 사무엘하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사울이 죽은 후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찾아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며 왕관과 고리를 내보이는 장면이 나오지요. 다윗은 오랫동안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잘됐다, 속 시워, 언하네, 뭐 이런 반응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11절, 12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고해요. 지금 다윗과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과 함께 15 광야를 건너며 환난당하고 원통한 일을 겪고 비천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받을 때 옆에서 그 자리를 지킨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잘 죽었다 말하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함께 슬퍼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슬픔이에요. 다윗은 광야 훈련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에게 사울은 단순한 원수가 아니었지요. 사울은 핍박하는 역할을 했고 요나단은 사랑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하나님이 이 둘을 모두 자신에게 붙여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했어요. 그러므로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 자기 나라가 블레셋에 의해 무너졌다는 뜻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렇듯 자신의 아니보다 공동체의 아픔을 먼저 생각했기에 다윗은 거룩한 슬픔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사울이 무너졌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만 느낀다면 아직 훈련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그가 나의 구원을 위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다윗처럼 거룩한 슬픔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고난당한다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나요? 고소하다고 생각할 것 같나요?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이 느껴질 것 같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둘째, 하나님의 원칙을 지킵니다. 다윗의 거룩한 슬픔은 그저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목적으로 사울의 죽음을 전한 그 아말렉 청년을 단호히 처단합니다. 앞서 이 청년은 사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그를 죽였다고 말했지만 다윗은 14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어요. 바로 이것이 공의, 즉 공과 사를 구별하는 거룩한 적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가져다 준 은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유익보다 하나님의 원칙을 우선했어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공적인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원칙을 어겼다면 단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훈련을 위해 보내신 사람이라면 원칙 안에서 품어야 해요. 사울을 보세요. 자기 지역 사람들만 편애하고 아첨꾼들만 곁에 두다 보니 그가 죽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원칙을 지켰기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조차 수많은 백성이 그와 함께 따라갔어요. 우리는 흔히 내 대신 누군가를 욕해주거나 비방해주는 사람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내 원수를 함께 욕해주는 사람을 반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것이 거룩한 적용입니다. 가정이나 공동체에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뒤에서 욕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의 세력, 즉 기복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우리 가정도 공동체도 거룩한 질서를 갖추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공과 사를 잘 구분하나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며 혹은 나를 힘들게 했다며 하나님의 원칙을 저버린 적은 없습니까? 사업의 성공으로 죄에 빠져 있다가 힘든 사건이 연이어 찾아와 회개하고 공동체 질서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3대째 모태신앙인인 저는 엄격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술대학에 진학했고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지요. 그러다 국전에서 대상을 받고 그때 받은 상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벤처 열풍과 맞물려 승승장구하자 교회를 떠나 술과 음란에 빠졌어요. 대학 졸업 전에 사업을 시작하여 대기업과 거래하며 임원들에게 인정받으니 학창시절의 서름을 보상받는 것 같아 그저 기쁘기만 했지요. 그렇게 인정 중독과 옳고 그름의 포로가 되어 의뢰인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켰어요.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결혼 실패, 추락사고 등 저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찾아왔어요. 그렇게 무너진 저는 자기 옷을 찢으며 크게 슬퍼한 다윗처럼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10년 만에 교회로 돌아와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공동체 질서에 순종이 되지 않아 사역자와 소그룹 리더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니 인격에 순종하지 말고 역할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은 다윗이 이해되었죠. 그제야 교회 소그룹 리더의 권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하며 버릇없이 군 행동들이 16절 말씀처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오게 하는 큰 죄임을 깨닫고 떨며 회개했어요.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소그룹 리더들을 보내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저나 잘할게요라고 겸손히 말하며 제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공동체의 권면에 의심이 생기더라도 제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입니다. 다윗 왕국의 첫 시작이 사람 분별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곁에 두었다면 다윗 왕국은 처음부터 흔들렸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질문하며 사람을 분별하는 훈련이 쌓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세워집니다. 아말렉은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분별하여 물리쳐야 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바라보는 것이 곧 구속사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의 안위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진정한 새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평생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어도

0: 다윗은 기뻐하기보다 옷을 찢고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면 속으로는 마땅하다며 박수를 칩니다. 원칙을 쉽게 저버리는 아말렉 청년 같은 사람이라도 나에게 유익만 준다면 다 받아주며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이토록 기복으로 똘똘 뭉친 저희의 욕심을 이제는 말씀으로 끊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질서를 세워나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QT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말씀 통해 새 힘 얻는 시간 되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1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2016년 5월 11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한 골프장의 사장님과 깊게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골프장을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골프장으로 만든 비결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그 골프장의 화려한 시설도 저렴한 가격도 아니었고요. 바로 잔디 상태였습니다. 사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다른 골프장은 모래가 섞여서 그 힘겨워할 때 그곳의 골프장은 푸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좋은 잔디의 상태. 그래서 사장님은 이 좋은 잔디 상태의 비결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어요. 바로 정성의 힘. 정성이란 것이었습니다. 잔디는 생물이에요. 잔디보다 생명력이 강한 잡초들은 틈만 나면 뿌리를 내립니다. 제때 뽑아주지 않으면 금세 잔디밭이 변하기 때문에 끝없는 관찰이 필요하죠. 또 잔디는 너무 짧게 깎으면 잔디가 스트레스를 받아 말라 죽고 너무 길게 깎으면 통풍이 안 돼서 병충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잔디에 물을 줄 때도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잔디가 물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잘 흡수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모두가 잠든 새벽에 물을 준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그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정성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편한 방식대로 하는 그 노력이라고 오해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 진정한 정성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장님은 정성은 시선의 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성은 시선의 이동이다. 잔디를 사랑하는 사람은 잔디의 눈으로 흙을 바라본다는 거죠. 오늘 기온이 몇 도인지, 햇살이 얼마나 따가운지, 지금 뿌리가 목말라 하는지. 여러분,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의 정성은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죠. 오늘 아침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고백은 무엇인지에 대해 나의 시선을 고정해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의 정성은 내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로 옮겨놓는 정렬을 의미하죠. 정렬시켜라.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오늘 주님께로의 정렬, 시선의 고정. 오늘 찬송과 함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해보자.

너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성을 다한다. 저는 단순히 노력만 다하면 되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서의 이 정성, 내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로 옮겨놓는 정렬, 나의 마음을 정렬시키다를 의미한다고 해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극동방송을 들으며 세상의 유혹이란 잡초를 뽑아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보이지 않는 영적 정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 주간 일상의 시작, 월요일 아침, 오늘 아침 주님께 질문해봐요. 주님, 내가 편한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정성의 자리로 제가 이 한 주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요.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아침, 이 하루를 푸른 초장으로 바꾸어 주신다. 할렐루야.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근심, 걱정들을 주님께 한번 내려놓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하루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뭔가 좀 여러분 정성을 안다 하면 하나님이 복 안 주세요,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정성이 커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

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실 수 있고요. 또 지난주 인간 수업 영상을 못 받아보셨으면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도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공유해주시는 분들을 지부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또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정성이에요. 축복합니다. 믿음의 푸른 초장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할까요?

주 예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참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아뢰시다.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그 믿음의 뿌리를 잘 가꾸는 오늘 그 놀라운 일상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고요. 오늘 잔디에 대한 묵상들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정성을 다하는 대회가 어제 있었는데요. 바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우리 영남권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아, 어제 우리 잭 그리함 목사님을 또 모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또 그런 마음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요. 정말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귀한 자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 우리 영남권의 전 지사 뭐 500명 몇백 명씩 탁 이렇게 차로 오셔가지고 버스로 이동해서 오셨고 또 우리 대구에서도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정말 복음의 축제를 어제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 잔디 야구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창원, 울산, 포항, 대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200여 명이 또 함께하고 또 그리고 또 부산도 함께하고요. 또 그리고 또 700인의 연합성가대 또 함께하면서 참 많은 곳에서 정말 놀라운 정성이 모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 로드도 함께했고 40여 명의 전문 캘리그래프들이 참여해서 성경 말씀을 현장에서 직접 써주는 또 그런 행사도 진행하고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 지원으로 여러 페이스 페인팅도 그리고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함께 했고요. 무엇보다 미국 텍사스 달라스 프레스톤 우드교회 담임 목사이자 미국 남침례교 총회장을 역임한 제크리안 목사님을 초청해서 메시지를 또 듣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새가족들이 초청돼서 또 새가족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또 교회로 연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은혜롭게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김요세 목사님께서도 통역을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메시지에 또 도전받고 또 응원받고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제크리안 목사님이 여러분 내일 우리 서울 중앙사 극동방송 미스바 기도회에서 한 번 더 집회를 하십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 우리 극동방송 중앙사죠. 극동 아토리에서 열리는 미스바 기도회는요. 우리 프레스턴 우드교회 담임 목사이신 우리 제크리언 목사님을 강사로 함께하게 되는데요. 또 찬양사역자 김정선 선교사님의 찬양 인도도 함께하고 또 목사님들이 뜨겁게 안수기도까지 해주시면서 내일 오전에 마지막 또 기도의 향연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 같아요.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미스바라고 또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자세한 안내가 갈 예정입니다. 샵 1069번으로 미스바라고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참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또 우리 주일날에 전도대회로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은혜고요. 우리 극동방송이 70주년을 맞아서 딴 생각 안 하고 70주년을 맞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 열정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극동방송이 딴 생각 안 하고 한 영혼에게 집중한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또 영혼 초청하는 장치에 힘들어하지 않고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저는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특히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6089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3889님, 딴 생각 안 하는 극동방송이 참 좋습니다. 0826님도 늘 함께 동행하는 극동방송이 있어 저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라고 하시면서 미스바 기도에 함께 할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내일 일찍 오셔야 돼요. 아셨죠? 꼭 일찍 오셔서 또 자리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신다는 분들은 일찍 오시고 오늘 샵 1069번으로 미스바라고도 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바쁜 아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안 바쁘십니까? 네, 이 아침이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월요일 아침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성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고요.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황미경 사모님과 함께하는 아침의 쉼표. 오늘 스승의 날을 곧 맞이하잖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그 선생님, 우리 스승님, 당신은 누군가의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은 문장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황 사모님의 아름다운 묵상. 아침의 쉼표 같이 하시죠.

스승의 눈에는 제자가 보입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산처럼 묵직하고 태산처럼 위태롭고 바다처럼 깊고도 알 수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군사부 일체라 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다 같다는 뜻이지요. 한 사람의 말과 눈빛 그리고 기다림이 한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능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교실, 한 선생님의 눈에 유난히 거슬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삐뚤어진 태도, 날선 말투, 자꾸만 엇나가는 걸음. 하지만 그 아이의 뒤에는 무너져가는 삶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를 고치려 하지 않았지요. 대신 기다려 주었습니다. 말을 건네고 눈을 맞추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리가 놓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 아이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혼식 날 선생님을 혼주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로 고백하는 제자에게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준 거란다. 그날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결혼식장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잔잔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곁에서 50년을 함께한 앤 설리번 선생님은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만지는 법을,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법을, 삶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속 존 키팅 선생님.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마라. 너만의 목소리를 찾아라. 그의 한마디는 교과서보다 깊게, 시험보다 오래 학생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처럼 스승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적을 발견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교실에서, 복도에서, 운동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각기 다른 개성들로 튀는 학생들에게 정답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전해주시는 분. 알면서도 모른 척, 보면서도 기다려주고 한 번 더 기회를 건네는, 잠시라도 기대어 쉴 수 있는 나무 그늘 같은 존재로 서 계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0: 조용히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스승이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 헌신 위에 머물기를, 따뜻한 은혜가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는 문장입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3호였습니다.
1: 이번 주 스승의 날 다가오잖아요. 아, 요즘 선생님들 교권이 참 저희 때하고는 또 전혀 다르게, 이번에도 뭐 여러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 뜬 걸 몇 개를 봤는데, 아,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요. 또 우리 일반적으로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전도사님, 우리의 영적인 스승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에서 있는 선생님들, 스승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당신은 누군가의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는 문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 이 구절이 마음속에 와 닿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쏟고 있는, 또 그 정성이 아마 열매가 돼서 오늘 우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원래 찬송가 대해서 찬송을 좀 많이 전해드리는데, 이 찬양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아침의 쉼표 영상 링크 공유하면 좋겠는데요.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박주옥 목사님의 해같이 빛나리.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이 정성과 눈물과 열정이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이오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복된 한 주 극동방송과 함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여러분, 주님께선 여러분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 정성, 내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로 옮겨놓는 정렬, 정렬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오늘 아침의 쉼표 영상 링크는 쉼표, 또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샵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

0: 1분 칼럼. 한국 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한국교회 탐구센터 등이 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를 꼽은 중학생이 32%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고등 학생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으로 꼽은 2위는 목회자였고 16%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바로 아버지였는데요. 중고생 중 15%가 아버지를 꼽았습니다. 청소년의 약 8%는 교회의 친구와 선후배라고 답하여 4위를 차지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교회를 출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4명은 교회를 이탈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계속 다닐 것 같다라는 답변은 62%에 그치고 그만 다닐 것 같다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학생들이 38%나 되어 우려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2.7%라고 합니다.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3% 미만인 민족은 미전도 종족으로 일컫는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차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아닌 썩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마지막 선교의 세대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여러분 누군가 큰 사람에게 안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품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껴안아주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하나님이 나를 껴안아주고 계셔서 앞이 안 보이는 거라고요. 지금 좀 어두워도요, 또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왔어도 괜찮습니다. 크신 하나님, 크신 그분이 나를 껴안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탈봇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생애를 돌이켜보건대 내 생애 가장 어두웠던 시간은 주님이 나를 더욱 꼭 안아주시는 시간이었다. 탈봇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힘든 시간들을 지날 때, 그때 내 생에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이 주님이 나를 더 꽉 안아줄 시간이었다라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아침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제이미션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어릴 적 엄마 품에 안겼던 그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품 안에 쏙 들어가서 눈 꼭 감고 안겨있던 행복한 기억. 그 품 안에 안겨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그 순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처럼 하나님 품 안에 꼭 안겨있다면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어두움과 또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현실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님이 그 품 안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오늘을 시작하면서 또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버지 품 안에서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안전함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는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나라고 출첵 받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샵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첵해주시고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여러분의 지난 주말과 주일 이야기 또 귀한 사연 신청곡도 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특별히 어제 대구에서 영남권 연합 전도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극동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이 아침 영남권 전도대회도 영상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귀한 찬양 또 메시지 우리 영남권 땅에 정말 수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소중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영남권 전도대회 보기 원하시는 분은 전도라고 보내주세요.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요. 월요일 아침 찬송가 가득 담아서 함께합니다.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그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7568번님, 송남종 집사님, 노기근 집사님, 문순자 권사님, 또 한은희 집사님, 거제에서, 부천에서, 여러 곳에서 또 문자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문자샵 0153번으로 만나라고 보내주세요. 오늘 시편 91편 4절 말씀 예쁜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앞서 주품에 심상종 교수님의 색소폰 연주 함께 했고요. 어노인팅의 주를 악모하는 자 힘차게 찬양했는데 오늘 끝곡으로 어노인팅의 주의 품에 안길 때라는 찬양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주품 안에 안전히 거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합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이유,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른들일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이 좀 쓰다듬어 주시기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어린이를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예수께서 만져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거의 대부분 병자를 치료하실 때 썼던 표현이거든요. 예수께서 만져주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썼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목적이 단순하게 우리의 아이 좀 쓰다듬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아이에게 분명 어떤 문제가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아니면 질병이 있든지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찾아왔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했죠. 이런 모습을 보고 왜 꾸짖었다고 했는가 하면 바로 앞에 보면 데리고 오매 이 표현이 있습니다.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했어요. 데리고 오매 이것을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능동태라고 표현합니다. 미완료 능동태가 쓰였어요. 헬라어 보면. 미완료 능동태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어떤 행동이 그치지 않고 종결이 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 데리고 오니까 맨 처음에는 제자들이 제지를 했을 거예요. 그만 오세요 하고 제지를 했는데 이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오고 그 사람도 오고 또 다른 사람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오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꾸짖었어요. 왜 제자들은 이걸 보고 꾸짖었을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길 가운데 계신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이 어린이를 만나가지고 예수님

께서 지금 예수님이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그 사역이 혹시 지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노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신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예수님이 노하셨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러지 마라고 이렇게 말리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예수님께서 좀 화가 나신 인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이렇게 이런 제자들에게 꾸짖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분노하셨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도 우리 예수님은 놓치지 않겠다. 내게 오는 사람을 나는 모두 다 만나고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런 자를 우리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 또 어른들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들이 꾸짖고 그만 데리고 오세요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자를 어린아이들로 우리가 해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순수함, 이런 솔직함, 이런 순전함,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굉장히 의존하잖아요. 부모만 있으면 마음을 놓고 살아요. 이 부모를 언제나 찾아요. 집에 오면 아이들이 누구 찾습니까? 엄마 찾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갔어? 예, 저도 그렇게 찾아요. 얘들아 엄마 어디 있어? 아내가 나오면서 엄마 여기 있어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엄마를 찾아요. 부모를 의존해요. 이런 어떤 아이들의 순전한 마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진짜 아이들은 순수하죠. 우리 집에 아이들이 다섯 있는데 넷째가 아들이에요. 우리 넷째 아이가 우리 광천교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다닐 때 광천 지역아동센터를 다녔어요.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아마 그날은 무슨 검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 아이의 성격 검사, 그래서 어떤 아이인가, 그래서 설문지 주고 이렇게 답하게 했는데 거기 그 질문 가운데 이런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당당하게 예 라고 체크를 했대요. 선생님이 진짜 뭐 예 믿지를 못해가지고 야야 너 진짜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선의의 거짓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선생님이 거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 아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대. 선한 거짓말로 거짓말도 한 적이 없대.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하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은 중학생이 됐어요. 2년이 흘렀어요.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야야 너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하고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때 제 아내가 이것을 물어봤는데, 이제 이놈 됐구나, 이놈이 거짓말을 한 것을 내가 잡았구나 하고, 뭔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어느 날 교회 주일날 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야, 너는 참 좋겠다. 누나들이 많아서 참 좋겠어. 그래서 우리 넷째가 속으로, 아니요, 나는 싫어요. 나는 누나들이 많은 게 너무 싫어요. 맨날 나 동생이라고 심부름시키고 나 힘들어요. 우리 집에 여자가 많은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려다가 그 권사님 앞에서, 예, 좋아요. 예,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이 권사님이 그 간절한 눈빛을 봤던 모양이에요. 예. 참 우리의 그 아들이 아직까지는 순진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주기를 바라요.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물으셨던 권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야야, 너 누나들이 많아서 좋아, 싫어? 이렇게 대답 물어봐야 줘야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예. 어쨌든 초등학교 국어 시험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보기와 같이 쓰세요. 보기는 이거예요. 예시가 이거. 우리 집 초롱이 개인 것 같아요. 반려견. 개가, 초롱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 나는 우리 강아지가, 태어난 강아지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드디어 문제, 주말에 아버지께서 볶음밥을 해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내 생각은 어떤지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면 어떻게 쓸 거예요? 예, 아, 고맙다, 아빠께 감사하다, 아빠가 쉬는 주말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볶음밥을, 김치 볶음밥을 해주시니 고맙다. 예. 좀 솔직한 애들은 이렇게 쓸 거예요. 아, 그 밥이 맛이 있을까? 뭐 이렇게. 아니면 정말로 솔직한 애는 이렇게 하겠죠.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걸까? 뭐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정말 솔직한 애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적 없음. 예, 그런 적 없음. 진짜 애들은 솔직하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솔직한 어린이들과 지금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당신은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세요, 어린이를 사랑해 주세요, 어린이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를 볼 때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꿔서 표현하면, 긍정문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대부분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것이 대부분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썼던 표현인데, 여기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이것은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영접, 환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환대한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다음 구절이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어리고 연약한 자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이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 자녀들은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환대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안 맞고 정말 좀 왜 사람이 저럴까라고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저래?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삶의 태도를 나한테 보이는 거야? 정말로 이상하게 생기는 사람, 이상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이 환대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완벽한 사람들이 온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뭔가 모자라고 뭔가 고장나고 삶 속에 뭔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뭘로 비유합니까? 병원에 비유하는 거예요. 병원에 누가 갑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잖아요. 누가 갑니까? 아픈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병원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장바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지적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슈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라르슈, 이 말은 노아의 방주, 방주를 의미하는 프랑스어입니다. 왜 이 사람은 지적 공동체,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 때 이름을 라르슈, 방주라고 지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덩치가 큰 동물도 들어가고 덩치가 작은 동물도 들어가고 사나운 사자도 들어가고 아주 순한 양도 들어가고, 그 노아의 방주는 온갖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꿈꿨던 공동체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그가 쓴 책이 공동체와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 갖춰진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를 내놓는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품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한다고 했어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해요.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함께 성숙해가는 것이 공동체다.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상처 입고 깨어지고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너의 인생이 지금 깨어졌지?

0: 너 삶에 그런 문제가 생겼지. 너 실패했지.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너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너 이혼했지. 세상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왜 그렇게 사냐고 핀잔을 줄지 모르지만 너 그렇게 살 수도 있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 겪을 수도 있어. 그 너의 실패가, 너의 이혼이 그게 흠이 아니야. 나는 너의 그 아픈 상처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너의 그 상처를 통해서 너가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회복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함께 들은 성도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소그룹에 모여서 자기의 그 상처를 내놓을 때, 아픔을 내놓을 때 함께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세워주는 바로 그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옆에,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참 이상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이상한 눈초리를 가지고 쳐다보지 마세요. 오히려 더 환영하고 환대해 주세요. 오늘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필 왜 네가 내 옆에 앉았느냐, 그런 얼굴로 쳐다보지 말고, 자, 오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거든 더욱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잘 부탁합니다.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 같은 이렇게 못나고 보잘것없는 죄인인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서 볼품없는 영적 어린아이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곁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성도들을 오늘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고 부족하고 뭔가 모자란 그 사람들을 더욱더 환영하고 환대해 주기로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귀한 뜻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어린이를 축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곁에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고 부족하고 삶에 문제가 있고 깨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린이들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품고 영접하고 환대하고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이미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82-691번 광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룻기에는 이름 없이 지나가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손해와 책임을 계산하다가 결국 그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개라고만 남겨두죠. 하지만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품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책임을 피하지 않았고요. 한 가정을 다시 세우는 길을 선택했어요.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화려하게 드러나진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누군가가 있기에 집이라는 공간에 온기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족의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 말없이 생활비 걱정을 감당하는 사람, 아픈 마음을 숨긴 채 웃어주는 부모, 지친 몸으로도 식탁 앞에 앉아서 서로의 하루를 들어주는 사람. 어쩌면 세상은 이런 수고를 잘 기억하지 않을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한 가정을 붙들고 살아내는 그 조용한 사랑을요. 가정의 달 5월 이름 없이 헌신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